0: 本就明嘛，关键龙筋里过，特别龙筋一切了，真文学歌。
1: 谈的你恰列了片别推荐音乐，熊兰跑拉过哈江马步游时，且咱看了我听见的，参考马军班拉过铁山大南肉呢，其实拉过参考七步游呢，恩就人会骨肉呢。
0: 也有片别国内拉过大南米呢，那就中医的，体味金兰特行。
1: 点赞给俺们，拉过大南米呢，俺是他妈不记错，体味落地旁边容易水。
2: 老，那么个吃那个那粗甜的来清气，能吞我过足瘾了。老，今头天来看不上小屋的来了。
3: 看不上，今来小屋的来。
2: 老，谈到今来呢，推荐个看不菜呢，今儿关心个那做这是密码器，铁东看哪里啊？平南把个手机谈切记，因为呢，他今来小屋给了。
3: 老赢了，他切。
2: 老，矿个来在哪里呢？今来两个那粗两块拿落给的，吃最拿落呢，三土白肉给了。
3: 热赢了。
2: 人民村的忙不急。连接错呀，谁真那错？并且下边那个那错，降落，日落，
3: 哎，
2: 去出差是完了个啦。顶着的忙不起个那做人民村大的个，连接错呀，谁真那不是？他个能新给的人民村大的个一批旧个女不少，看这一面天了呀，好点新鲜了，为个接托的谁真那错？你他人给推荐哪里呢呀？给那个，两块大姜提个些子，看这吃的哪里哪里个啦？
3: 电影给了，可是给了就谈的，出租那老年的老开车开车去，都是我这学不来给了。
2: 哦，是吧？给了。
3: 那老年个那出的，底下给了，老三五是要么的。
2: 嗯嗯。
3: 出租那老年他，出去停车就是卡松就来给了。
2: 老是给了。
3: 我们不去多去。
2: 嗯嗯。
3: 停车就去，停那三五去，停那妈妈就来给了。
2: 是吧？
3: 他停那老年个那出，出去三五的八百说，他停，停车就行了。年得起，
2: 那
3: 就多些子。但下面那些老古皮别说他，那个子克隆的，那个大大嘛，那边说是下面弄大大嘛，那边说，听这个子年得说是。
2: 哦，穿搭衣服的买去了，
3: 穿搭衣服拿落来，等等，穿搭拿落来了，忙着等等，老衣服把那个那种，他别像说那应季的是老衣服的把面呢，像这应季的呢。年的时候那就多些年的时候嘛的。
2: 哦是吧
3: 杨三三年过家几家地里是那边嘛的。
2: 哦是
3: 杨三年老是不是
2: 老是吧的。
3: 对那老妈妈的肯定是没有。我都是他的你的确是看他的这些他的给他们做他的马拉印起来。
2: 哦是吧的。
3: 这是他的主感
2: 情。嗯嗯。
3: 给个学那发动机的变速箱，
2: 哦是吧？给了。
3: 那个那做卡卡，这个那个什么车去嘛？那个。
2: 哦，类似。
3: 一路把呀忙学起的。
2: 嗯，类似类似。
3: 俺听那老人谈的，那做老师又把那看的，妈妈把看的，听这些学什么？
2: 哦，类似给了他讲的，给那个一年嘞，他这一年俺那做人民村的。看嘛，我去吃那些软了去了。老办了那些，你他去年些的，我那做电修工程监督的那个查有啥呀？开始就让那修烟了，他在那他人给你才能通过过做热难了。
3: 不是，
2: 老
3: 他地里下去了，俺说老等他应急的马拉个等他老师傅的把柄呢，地呢特别下下那个那种，马拉拿落了呀，等他休息休息开车呢，卡什么就了行了。
2: 嗯嗯，类似个。
3: 啊，弄起些。
2: 嗯嗯，
3: 电脑呢？他当做，江州老八样弄起的，江州弄起。
2: 哦哦，类似。
3: 俺电脑呢？他到地学的了，俺做卖家是吧？
2: 嗯。
3: 家个学那他的电话系统是。
2: 哦，类似个啦。
3: 地学的个啦。
2: 老。
3: 这个什么老呢？他的别啥是那个老师傅的厂，他的人家嘛啦老师傅把位呢，别啥是那样克隆嘛的吧？
2: 嗯嗯。
3: 人家老八样吹弄的，弄两句嘛嘞，三句。
2: 哦，是吧？个啦。
3: 地大大嘛，对呗。特别像那么着科学里啊，我那组他的科学里啊，他的应急干拿落的，
2: 嗯嗯，
3: 科的啊，他的科多学呢，人是他通学的，
2: 老师，
3: 科这个人性，伢的弄吃紧套的，
2: 啊，来来塞了，
3: 多弄两学嘛的，
2: 老师吧，
3: 的吃紧的，特别像那古巨科给的
2: 光啊，
3: 古巨光的眼睛，
2: 嗯，
3: 路亚的这个是热爱的，
2: 啊，来来塞了。
3: 아니한지놈딱다마대바다근데야지놈로야냠지껴다는데네야얼로세우디인지말아얼로세우디싶어
2: 요어레세
3: 치리나로려다디스라치리야고그뭐제슉디카레딩고로스나안좋단다옥제놈제멜딘제치리쇼제
2: 어레세
3: 그건가슉이안좋단다
2: 콜교체도
3: 허다콜교체하지마딱이야그쇼나란샤우스
2: 어레세로
3: 디야고치마토베나야 먼저 단다 로티 집으리 다디 바제 가르치에서는 디 트리야 오다만 좀 로디 바야 김나서 그냥 디리기나 길라는데 단다 도공지
2: 너 유바기라
3: 도공지 대양은 좀 단다 디셔링이나 개개쉬는 산연 조화 치스지
2: 너 리스
3: 그 조화 가르스는 그냥 디리기나 좀 단다 트리 선교 마지 처음에는보다 그런 조고 소야시요 말에 디장시시니
2: 아 레레세
3: 어 자자도 없이 대 가래라 없이
2: 로로레세
3: 대야 견리지 yang lo sewe di ndesh paa wu re. Siri yao ma tim na.
2: Lo lo le se.
3: Ani lo sewe paa yaa zu di yin la, tanda shuwaya de lo sewe paa yaa kymze ti. Di shuwa yaa na zu lo maa paa yaa kymze.
2: Lo le se lo.
3: Tene di jir shaa yin la. Kulung yaa ma da na. Lo paa yaa paa taa yaa maa jik sato da nre le me na. Yaa di lo sewe di ndesh. Tsum tsum tsum si paa yung wu.
2: Lo le le se.
3: Tene di jir shaa.
2: Lo le se yin la.
3: Lo.
2: Lo taji gila, ane nga nga zu kisi di lo sif di lo mamesra ji babi si chibi ina ane ya chema nga zu takju chi agi tabshi rancha nyam chushiro na shu yin gila.
3: Lese.
2: Lo lese.
3: Lo sif di babi na takju chi agi tanda le la shu jik diri shal su jil pa sha je. Asim tokcha chi
2: irwa. Mota kaka jirwa la
3: ri. Kaka je, ta mesi jili ya kaka, ane lo se je. Kamu nga shi.
2: Lese.
3: Lo bia cha zama se.
2: Lo lo.
3: Ante ne yame na. Kami jik tisha ne tige, lo maa se lek tisha je, lo yaan paa
2: bina. Gyangyo ji paa je rpaa gila.
3: Zil. Ani kun lo sebu di bhegu doa shi
2: do. Bhegu doa, bhegu doa.
3: Chida ne, da kyon chenpa me no go shi dhuri.
2: Noo, lese. Isi
3: kyon chenpa yu na, anzo sebu di nyen paa je, nyen da shi te je, tando dhuri je taa mi na, ani maa mi cha dhuri.
2: Lese.
3: Kyon na, shuk chenpa yu na. Noo, lese. Ta maa mi di paa saa su na, yaan gila anzo, 陈大妈妈是对此忙的那种忙前一把车上他年个钱不是忘记了现在顶着云对其实去做那路那路妈妈虽然这三位是七位那那么啥浪口等他们下去去苏里亚卡卡亚是忘记了没退那当然的早你没吧是嗯类似类似的第二天了路妈妈的爸爸下山了就等他第二路那等的嗯熟悉熟悉等的第二天出国人说起我们的一个我是完了说的当他妈爹说他体面给杨梅呢 춘용차와 디지어리
2: 디게
3: 숨지르샤 디게 숨나로네 찌기레오 마쳔나 아니야 로만 바르길라
2: 나 레레세
3: 다디닌다 마리 그두 타제제 경도세스 메베 로만 디나 경유 타제차
2: 땡기르 바르길라 응 레세
3: 다디나로네 조고 말라랑 근데 파동지 쇼라 개르잖아 디로드 바 맘드 바비나 디나로네 그두 만나서 다 근데 쇼라 머다니 망부지나 다양지 말아도 철하신 배가 스트루라
2: 도르발
3: 진짜 말해
2: 아 레세
3: 말아디야 나좀 미다 차로 코츠 독도 생겨 봐
2: 오르바야 디나로 내가 붙여 봐
3: 제일
2: 로로
3: 디나로니 개셔셔 지금 좀 단다 아 눈추 로 되게 지리
2: 아 레세
3: 또 배샤시는 건 좀 남유직 저거 말아 쇠가 차시네 다 배샤는 게레 여러에서 게레 여리 능다 말이 게레 로니 여리 그제 로지 없지 Tīnā lōli ya chakkiñ kārtoṅ kōrīn sī nā zhū tānda mōrū sūnyi nā nūm dā chū mā zāw dā ndi tī mā chē bē shūgō mā lā dī kē lēng wā sī.
2: Ā, lē kē lēng chī gō rī sīr bā ngī lā.
3: Tā mā lā jī.
2: Chū dā nūm mā zā bā.
3: Rī lā.
2: Mā
3: lā jī ngū lē chā shū yam nā tānda gēn jī shū jī tānda dī rī shā lā. Nūm dā chū jī.
2: Lese
3: 다지 다가지 추딩은 좋던데 디시리 마람이야 말이 단다 나 주 캬과 마디야 추시메베 딘노베 지리가 샤시리
2: 아 레레세 나
3: 주 옆제도 요 말아
2: 어 저발게라
3: 안디 카디 살려대도 근데 시대도 출하는 식 좋아 말이 그래야 단다 유부다부치
2: 아 주로스스메벨
3: 예연인자로리 단다 추다 넘조스스 야 디나로리야 지카바다 다 교육부지 마제베겐 다과차체 된다 가면은 어딘디슬리
2: 어 코니 구스란데 유비는 르베기라
3: 지 다 코르규치 마도브체지 아니 나조 나로 인지 단다 마라 나로리야 지 잠조체 마도 야면 정무 소마도 진짜 그냥 그 체체 아니 양 저제 유 다치 추다 안데 마치면은 저제 도부차
2: 好吧，今天个样，直接淘宝查能看得些，看这些是哪个样子？他的刚改电视的，嗯，类似。上个，哦，样个麻辣的，样看吃的呢，你有的个了。老类似。刚的刚改是的个，特别是那刚改的刚的样，特别是说的，那是他忙不是可能，而且前面是什么？嗯，你嘛前面打过是些。
3: 哦，有吧？刚改是的个，类似了。我的样刚的，第一步路给那当中上个，这的，出的，那个干嘛都不是对住的。
2: 类似了咯，
3: 就是啥去了？咯咯，类似了。春农到了时候，那个那做，那这春农过去，前面多米呢，那么那老了呀，他的地，那么这让这么多呢，他那个做麻辣那老了呀，吃多忙不着的去了。
2: 哦，类似。
3: 啊，吃多他那，这个时候呢，去超市的。嗯嗯。今天他那不像，以前那老了呀，他那个那做，看见呀，嗯，那个今年洗的处理是需要。
2: 哦，多忘了去了。
3: 他那他那做，他的，我的，第一个那样的去了，他那那做去超市的去了。
2: 계속呢,提个拿老了呀,他的地球里,那个今年新呢,过七多西游的去了。哦,这帮家。家嘛嘞,出云的住,俺爹拿老了呀,他当那就,那么多事可以干呢呀,七多的可都加着呀,那个起码都要,天天洗的,就要去多去了。哦,类似类似的。
0: 退休的,给我记清楚,蓝盘的野兔, 扛穷呀。
1: Dimdu tete lezenti, keke gulmi lam choyin.
0: Tari keke, sensima dini. Pencho longchen yenchen lekun, pyoge longchen ki. Dimdu tete sebe lezenshi.
3: Kengyang

0: ཁོང་དང་ཞུར་བ་ལ་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ཞེ་ 지단에 숨도네 지동 버릇이
1: 레세 콘세 고르니 워르발 레세
0: 지단에 단단주 백여 주는 지동 변수 상세로 디 같이 있는 녀마이나 지단에 티에용 리리
1: 나 레세
0: 다티 소녀 공부체 어디 다단다 있는 소녀 공부체 총례 돌에는 다치 예용 망자래야 단다 디 소 소신의 유장 yang kongzai maa li
1: chaayi chaayi
0: nye maayi na di sobe jik ta sola shiwa maa
1: oo shi baalik ilaa
0: topo shibji ri ki
1: laa
0: ta pe shaa shi na kyon chun ju shin ba chaa shaa soya waa kom sumdong shi chon le yang sola di yaa chok dong dong si li tin te shi shaa di na lo ne tanda kya kya shiwa na zidong piyan shaa di kyon maang chaa chi oo di dhugi ki laa
1: oo le se lo lo
0: soya maa kya yaa shiwa ri di oo di kyon chi shiwa shi dhugi
1: oo le se le se ki laa
0: ne kyon nyewa di ki laa di shaa la di na lo le yaa tanda 디셔링나 보가라 맵시 진짜 망보 지소 타셔리아 디소리나 십주제 진짜 디보루 소차면 양경지 두리
1: 아 레레셀로
0: 디나로 소차면 그냥 좀 쓰면야 권총에 잡히긴 아
1: 레세
0: 제동에 열리리 제동 앞진에 죽게 아디 잘라 진브리 솔레디안 렉슬리로 알
1: 제동에
0: 솜동에 열리리
1: 오르반기라
0: 어
1: 레슬레세
0: 진짜 지샤 내경 숨비디라 디나로레나 감자다야지. 지리 숙청부터
1: 어, 또 와이기라.
0: 다디니기라. 제네가스리.
1: 나레세.
0: 디마제미는 나주 감자다. 다나로리아. 단더빛 십시차제 디스타제는 디기랑도 잘라되게 제미네를 줘야다. 이게 장마여고 맞춤나. 양포 진짜 론이 진짜 다가란지.
1: 양교디 쳐봐.
0: 어.
1: 레세.
0: 디나로는 나주 단더 파동지다. 변상포루리아. 다 잠조 놈디니 로가리.
1: 어, 레세.
0: 어, 놈 줬으셔 말해.
1: 当当就在嗯，可多学呢，变速箱修了，电脑老弄着是的，就这一盘路真的有的。啊，那是。他的十差不大，咱们十几个人。哦，是是是。马拉水不大，可水不老个的。嗯。可咱们学嘛，就那弄你当到电，他个人搞住。搞吧，嗯。他的别啥那个样子，他的红学那些，刚扎的，加些什么多。哦，有吧，给了。刚拿了的弄米那了，可弄着啥呀？弄个。
0: 就去前面都不接接，嗯，那你干啥提出来嘛？
1: 哦，类似类似。
0: 哦，第一呢，经常就可多，他去这样什么路线呢？别像是那他其他呢，我都主动是不如你们呢，干啥不是？
1: 就干啥不是？接下来要有吧？
0: 是吧？你给了？啥不是？接吧，啥是那？他们说他的讲话的，恰恰那其他呢，具体什么东，具体些东，真的不如是。嗯，
1: 直接打什么东那些东巴拉这些玩意儿，干啥不是？干啥不
0: 的？那老能干啥做？他的这些老么的，这些马龙不是有的？
1: 那
0: 这些老么的，这些马龙的，他的说是呢，给个什么呢？喝个上饮料的面具，给修脚的。
1: 类似。
0: 提工资给脚的。
1: 类似嘞。
0: 看这样，俺那就听这有的，拧不，啥事情就。
1: 哦，类似。
0: Sabjini yaudu.
1: 老姐们去看，养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养狗

0: lo nam ling ge kham sa ta de kina zu sen xin bie li chen de yin na pen zhou long chen nian chen liu kong pe ge long chen ke jim ju tie ji xie wen nang si lang kor da gong xie de ji ma li chen zo yong ba dan zi lam ye la nam ling ge ang na chui lang kor da gong xie wen li chen de yin na sa kor ri ri si mi ma ki xiao bei chu zu gu tang ga meng e tuo le cha jian tie dong xiu yu bu ta li chen ke dian xiu guan zui ni lang kor pi ju ta nyam sui tie li ya lo mang nyam yun dian bie lang kor ki jim tu lang zhe ba gen tu dian la ji jie zang ke si yin na ki ran nam gu lang kor gu ji che wei gu rim na le lang kor ki lu la ka li ya da gu nan dan ta tang neng xin yin na lang kor ki gun zhe che xi suo gi ne tun tan tong ne yu bi na wan chu li chen tie dong che wei gu rim na le li chen ki tie ji ka wang chang le wo ge gu ji chu ge sung a ni chu chu ta le wo ge gu ji chu ge jing a dun dun gu ni keng rong gu ji wan chu li chen na li ya xiu neng ge gu xiu yin le nan nan chu pa ri ki xie ba ji tui nan ke ni dao zhe xi la ji tang neng xin ki lin ge ne pyo ge chin lam dum xie bei qiu yin ge di bu ju ji ki lang ki tou xi kha yin de che zhi ge nan bie tuo ne gu nan ne zhi ge yu le tie tun nam lin ge ne guan jia yu bi xiu lo gen tu den la nan zu mu tui ne tang de cha zhuo ji ge chua shi tu gen ge la ge de ya jia lin xin dao na le
1: se
0: ku lang ge chua de ge la ji xi ruo na di zhi guan le nan zu nam gu lang gu da lang ga ga le ya dan ji du du chan ba ge min du shi ba le yin ne cham zang gu du chan ba ya cui xi se bu tang de zhu gang bu suo le gu ruo ge la wo din zhe ji se yong ge shi ba le so se bu di wo di se yong ge di zhen zhe ka ri na sa ji ge chua shi tu gen zhe zhe guan le ge la lo ge la ge de ya se ji xi na ruo na tu ji
1: 到底宽学用了，老师不的呢，念得起些。那是吧？妈的呢，当然就抓了清白，传达起是多了。老师又把他的落，他那白下那给皮那给皮，说说六百给我们咱过落个呀嘛，给我了。那是吧？我的给你的，加个学那电子发式的给了。
0: 哦，老师。
1: 老师不的哦，白下相当着，他看看可多，但他皮干了呀，下不了了。
0: 那是吧？
1: 老师就讲的，皮我的过去。
0: 老么都比较好打个男子的，因为嘞，
1: 亲爱的他皮干亲，听这些晓得，听明个样面呢，我那做么子打个子的对战呢，嗯，老不恰差不拉一个，
0: 哦，是吧？
1: 当然，看看对战呢，那么几嘛肯定老是啥子，才那么用差别强大，你这些去了，
0: 哦，类似类似，
1: 他嗯，看那的学中那个那做他的滴血的，啊，毛着了呀，他的OBD是血的，OBD呢，别下那听这都不是人，俺做。 미수볼샤샤나 컨디션 터미널에 딱지시아 로그스 다야쇼리 디디에베쇼고 아니 코이콘데 카레카레미 카세쇼드리
0: 어 레세
1: 탑에샤나 길란조탄데 칠로탄데 갸게슌 지시라 멤버체탄데 지시에쇼 말했다 직도다 칠로도 알야지 갸게슌 쇼가시라 지가나 쇼 말에 디지 돌아침 제 게게부탄데나 얀디 따토 말에
0: 아
1: 나한테 로그디 임베쇼고 양따 되우십시오.
0: 남산따 되우유라.
1: 제일 단단한 조 단다 모르소스 망체려요. 단다.
0: 어 레세도 와.
1: 오비디디.
0: 요새
1: 어디 나로네 경 때문에 아니 카세쇼지리.
0: 어 레세 기라. 로로 터지. 인기라 참대야 양교 차저지기 좋아스도겐 대야 전리스나로나. 크랑기 좋아디 두스르도 와. 나 조랑코 단지제 지리 치초 연덥 침비나 추좀 감나로기 눔디. 结果是yes
1: 忽然给人家给你的地方把车上能给你我那就穿起拿落了呀别觉得个月是其实你第二个推荐的路软了给了我的肯定是才敢吃我一拿才是对的第二家连是拿落拿了他的丁志的给了他的给了我就拿的我就说说他的地学的大哥落地是没办法的给拿落了他别想拿着
0: 加个学呢，
1: 变数相似了。
0: 哦，是吧？
1: 太阳卡角度也是啦。干湿力和双湿力和阳面的CVT是，可以说是蛮这边经济，但根据的历史研究的。
0: 啊，类似了。
1: 电脑落了，加上它的的，这处理呢，到底加上它能不能重建俄罗斯？可以有嘛的？
0: 啊，类似，可以有嘛？别加了。
1: 这处理咱们说，但过加上暂时的呀的。
0: 给人家做的他的重建那落地下的，暂时的还熟悉。熟悉。
1: 那落家的所需要嘛的，然后也都是些看看些看看些需要嘛的，给熟悉的。
0: 弄死。
1: 他给人家的弄的，这处理呢，就最大可能呢。 그도지 지내야고 이렇게
0: 어 레세로
1: 근데 당근대로 마지막에 쳐라 주르면서 제비는 챙댕 놈슬로는 딱다 야고 이래 그걸로 근데로 나로려 단다 에 놈끼리야 그냥 저 통고 말에 잠세 튕겨 단다 괜히 멍 붙여리 그냥
0: 어 레세
1: 이게 시디 마지막에 규릉 붙이면 그냥 가라랬으나 다 배치하잖아 공리티 니슈 숨주제 레체 아니 이제 링교이나 먼저 단다 잠들 놈데 제비나 조금 지어 말해. 가르쳐는 변수상 자동 변수상. 이나로그 타다 디규롱부 진이 주숨주 신체 신의 제비는 눈 비기기라 디차차리. 가브 쉽지 차리.
0: 어, 레세.
1: 가브 차지 가르쳐는 다디 촐라마 치마 차샤네. 사브 제비는 사브디 달라우선자. 언디보로 이렇게 나온 좋다. 배샤는 엔네 딜라 단지 샤비는 아니 기동체 하지 매베
0: 톰레야지
1: 디딜리리기라
0: 아 레레세
1: 디말레야지리기라 좀 양생양스 지에비나 솔레야 다 껴지야다 간지 토레야 오르기
0: 아 레세 야시 총빈의 지리 최초리야 레비나 아니
1: 제 제시나 야
0: 오르기라
1: 디나론네 단다 카세슈 시켈라 기라 먼저 단다 다 껴지야 시티슈어리기라 바위앙 수처스 시메벨
0: 어 레세
1: 뭐지 레디발 진짜 롭디르레
0: 로스
1: 어디나로리아 카세팅스 스티셔리기나
0: 레슬레세
1: 타기랑디 추금 카레미 타디니 카세브스 코마솔
0: 어디사
1: 어디 아니 타경 탄다디 바오양 쇼츠스리 어디 단르야 탄다 카세브스 티어리기
0: 어 레슬로 로기랑토치 모트트리 응나주 큐인디비 토리안 차조링게 차수 응안에 슈는기 랭게 상마야 토제나 슈인 아니 모트네기랑 탄다 응나주디야 트와스투겐디야 잘레스나로나 탄다 쿠란기 랑코디 다 당경기 퇴주 요소 송고도 와라 아니 치지다 시도
1: 레소스
0: 레소스 응나주 트눔디 쪽부구로 차샤 숨기도 와라
1: 라르샤
0: 라 아니 응나주 게데르 도와라 트눔디 쪽부구로 차샤 제장 응나주 디코르 쭈이지제 사바 로노 용구유나스네 엔테 용구유나이기라
1: 에 용구리기라
0: 아 레레세 베 창마장세지 제제제 양교 트눔지로
1: 라르샤
0: 요르베기라
1: 요르
0: 론스
1: 에 디리기라 에 갤랑데 게시 다 가르쳐주는 치유 파동지 시라
0: 오 저반기라
1: 디지다 타이오 시라
0: 어 제제제
1: 야지오리기라
0: 응응
1: 특별시하시는 안 좋단다 치유디나 능놈디 바차시나 능놈게 주야요 말이
0: 어 레세
1: 인지 민지 탄데 디고리 타이오디 로리기라
0: 타이오디
1: 담아 어 단당 안 좋 잠조놈디 담아 가졸로 배시하는 카시 두 조상아 뒤 다디 레그지니 말로게 강세라기
0: 어 저반기라
1: 강디 말로게 얀디 춘놈들 아가리 초진교다야 뒤진교게
0: 제친교
1: 어 도스 어디 망르다 춘놈 단단 잠적놈다 망르 직불루체 아 담아짐 제기라
0: 뒤는
1: 배샤잖아 다 잠을 졸루야네 잠을 졸루 단단 잠적놈 닝부셔 말하기라 디마 장마스 자 자차서나 은디게야 자자한테 눈 맞아서리게야 담체 치유 파동지래 자유 배주당으로기라
0: 너 레스 레스
1: 아니 가면 이 슈트 아마 자셔리. 다디 다야 요 말이기라. 다가는 사지 다가는 사지. 아니 양디 직 놈다 이제 마티브제 다가는 사샤.
0: 거기서
1: 나로려 장시제 잠미슈. 그 잠적 누바라 요 말이.
0: 또 리세기라.
1: 아니 어디 마 자지. 안 신내가 나주 단다 트눔 사브드 루네 야오리기라.
0: 아, 어두스트 센터 주야 유브리.
1: 요리.
0: 다케시
1: 자유 파동진 바차스나 나주 그도야. 치유가 줘야 돼.
0: 레코니 파카 도제
1: 로가리
0: 로가시제
1: 자유디 파동 다디 말하다라는 거 로바지 용말이기라 로마바지 가네만 주 니카도 디시큐리
0: 니
1: 파주 로가스르시리
0: 어 레세
1: 말이셔
0: 로로기랑 레세 터제나 카세브시라 촌슨 로 터시기랑 나주 차조게레 게랑게 세티나 바닝누이네 터제나 슈인스 카세브 촌슨 숨기 로 터시기랑
2: Tujung anche langkor dongani dona singla zero langkor da gyeonggi sije yapo ma yena kirang kalu wa chenten singla zero nga
3: Tujung anche langkor la jije yapo tumna ya langkor ki gyeonja ri ni rengni ki semo tumna kirang che dang den be kalu wa si kala yin
2: langkor da gyeong ne je na pe ta
3: dine wang cha den be den shu gon jun ju

0: 탄더니 비친키 추즈주바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이
3: 점종탕 롱친 대
4: 점종탕 롱친 대발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되지 디네키 워마 숙리 마르신토 미치 잉리 대 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되모디 생캔 초고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롱친 대발
5: 점종탕 롱친 대발
6: 자스단덴비
7: 俄罗斯海明威的国王之都地区呢海明威呢记录切断结结国主国国罗罗阿米日给缅北签藏西都国冲不达国内选举三九国间南永行怎么你马金唐比格苏法兰斯党意大利运俄罗缅马纽约及恰列南威空人尼勒缅军前部破牛时
6: 목추주지지해밍외기파렌시게스페르시치슈나와당
7: 怎么你马金唐比格苏阿米日给中校马边西了车别这么西边捏出过车月切东古街松就说出了西边图能出浪迹海明外给有些生就给给南年永远如我匹托空人已经用完西的对卡车兄兄弟如何阿巴西巴的七弟西边给撒着西巴怎么主人么七爹中期苏起了这西巴怎么能是怎么你马金你把就地及海明外库巴的修巴当

동기 유대 그 땀마와 때네 닝도 피탑치 그 지우중라 계기 로르유나 안주이 킴도 되버쇼 공바 때네 마송 내 단다 학바 시시 당화 당 뒤네 롱요 듀디 계란 켈투바 민두 이나야 나라 되러 식니스 시시 대투수 냐티 홉티 격점 제베 제손 중국 계신 그 속부 징디 특유 음식 뢰바 마도 냐디 공아산에 갸수 티도 켈와 내신 제손기 치우티 프루와 통메 그 라바 예베 습습강 특유의 주점 제베 라바네 차 튼신 유바 통 그 제나 냐디 응외부시기 매바 신지리 제자 튼바 매바다 특유 7天에 냐디 칼로아도 주 투미 대장 天에 채를 내외체 그 특유 댐불 송신 뇌부 깨부 기에네 태규기 땡기 틴슈티 세탑체 그 냐라 규기 다자는 수철중함 장부시에나 내자는 수철주 시시 치우중티 콜라 뇌로체는 지마룬냠네 그 같이 로디 치우중제양 치우중푼내치 제송기 이라 규기 윤신부대마송양 규조세초수 룽럽중치신 초갈딤나 발체 메바용기시 ngayñaati hopti tiendu juunne lakbar maa suyba kandra cheba yina. Nga chikudu zhugi yuengye zhe. Yangmi na ngay chiwuti la dekhin kona dejin tete samlu dang chagba yinki zhe. Tata ngay sosui chawar samlu donggu gitu. Yu zamne nga pangsu di sagu. Tetara sokboru shuk meba chigi maari nyam. Ke, puti digar yuena jicha. Masi ngay lakbar ca chenbu yuena jicha ji jatunpa me. 그 지디디기 태규 차바 윤배 땡도 누르잠 체신 습습강 뼈무주디 초추 난투 라바주 라바추 난데 까마직 삭잠 방디 추난데 차슈르와 주추스 대바다 초추 주의 규초 당규니 그 라베 땡도 땡뷰가 덥시유 그 냐티 깨게 규 대화라 안 시시 제송기 라바 처주 대난도 윤링잠 중니 신도 되장 냐디 홉디 라량 격점 제발 도하니 야 랑바다 닝도 피외강 라바 짱디 니머초 태규기 진년 마 총총 시리에 쇠매장 라베 피주 망슈 유사티시 그 라바 디니라 디니 차와 죽괴바 심바다 내가 고마주 공라 라바르 마 쇠바르 마가왔지 라베 띵기 축감바다 그 ngay ngay bardu nyan pangsu di sagu. Ngay jagyu di tsul tene digar gipshan che di sacho jishie. Kwe bimu zu di jagyu chunju gi wane nyan pangsu di ngibada. Sib-sib ngang di tagyu chakwa tita dang madugba che ne rangyi gi chi su tin. Kwe lariyang chakwa yunbe tagyu kerwa dang. Lakwa yunba dang langar ki dupangi dingdu jingdi. Jagyu dingne nyan pangsu mar ju ne 라르제규 당부 적설샤 그 뼈머직 네땡도 네디 대년에 중마 바르 슝샤 땅네 냐샤 말 립잠 립잠과 냐샤 티다 기제가니 키우이 비마다 그 게르 기타네 고주디 최과기 타바르두핑 립립 주두 두바티다 총규 방립기 땡도 잠라 구통기 땡도 치치싱 냐이 중마네 송디 르바 갸츠난라 규르 ngay chasang satubo mindu ji xiebada. Chiyi nyasha lepzam shik tumbu nye sudub. Tegu di tangsha chuchu bar deba kyu tsorxing kyu lakba yunba ji bar kyur. Lakba yunba di tegu tambur ju xing kyu mega xindu di la dawarchi. Kyu di la lakba siram kyu ran jina ji jik chayi denmur kyunar kyur. Kyu ran la penduan me ji xie. 그 미나기 추딩도 식라 내베 태규라 다신 이라 격점 기안 티 격점 소당 라과 슈기기 티니 라과 티라 리카미 쿄기 냐티당 저와 초주 카시에 제장 쿄기 티당 증리 타직도 체투 람신 냐펑수디 소식 냐 그 냐샤 립립 체가 식랑니 케난도 주디 대불자와다 그 이라 사카구민도 약부자와 기안 쿠와 창마 미큐르통식 캐시 철룸규르모암 싱제 리문 양나 차첸부 유나 조아 독규메냐 지베 라과 텔라크
lakwa la kyo kandrat dukam xie chixing. Te zheng ne halam rota tu kyurdu. Ngay kyo ki chidu tatun chenpu sagiin. Kyo tumpu nyi su dupe nya xie chika xien ti se xing ximur jawa ta. Te chi nya ba chi dion yong. Lakwa la kandrat dukam. Yang mi na tata len kya xingi min dukam. Kyo nya xia lip lip jik lang ne jawar chi. Kyo gi la. Dini babcha tangwe nyabu shatar chaktar shikri. Nga lungda yakbe damnya minbara nyati jutubari. Damnya ngar chata chusha. Nyati ngarmu dinju zamya mindu la tatung lusu nyam mindu nyam. Koyi la wendi ngayju la tangdui chikyu di tuyengi tangbari. Nga la ca chenbu yuna jicha. Nime nyasha langma chola dungmin ta. Genbar chimi ngay tatung xin ma sungwe. Masi nga doki mindu yang. Nga tsangma sena yakshu shi. Nga di tata shi xing jamla di xing lupta. Nga nga xa tida yongzo sena chaji yakbu chi tup nyam. Kyo lakba la dobru ki shik. Nga se dinja sawa ni kyo ki chi tu yin shi shi. Kyo yi la nga ra nga di la jin tup gu rewa chengi yu. Ti nga bun chua yin rung nga di me su tami shi. Nga lu tup ma nyam pa che ne tida rup gu nyam. Kyo nendengang tepuru kiwi yipki nyasha teta yongzo se. Kyo geba jengbatang lakba kudungi dengdu chi zamche. Kyo jiksu lakba la, kyo ki tagu lona jiksu. Kyo ki nyokja longza masha ki pardu nga bumba yeba kona jene nyati la kate jegi in xe xe. Kyo tagin lakba yunbe sunwe tagu bumbu ti gangba yunbe nembatang. Sokbo gebdu nyedi. Gebe tinshu di suyba che. Kyo, gyncho ki ngay lakba driba di gyokzam sangba chwa zujik jin xina nyati tatun jichigyu yinba ngay mishin xie xie. Kyo yi la wendi ti hajang lulu xixi yubja. Masi ti rangi chashi dara chaju bigi yubja yang. Ti chashi ji yinam. Ngay chashi ji re se na ngay ngay bar tu gubdun gyundo dong gubda. Nian chashi la dini ti chashi ri kate jie gui di ti tup ti dar chi wai su. Kesi ti chu li tui na ngay ti sui tup gyan. Ti xiamdu di di ma che ni tui yungi mi bai na ngay gyan ta ma gui ki pardu ti la kate jie gui yin nyam. Kui ji bi lakba ti kudung ki ding du chi zam che di lakba zumu gui zam chi nyam ya zumu jie mi tup. Kui yi la jik che na sokpu so chi nya peng su ki xia ti da xiu ji ti zhe tum ngay. Ke di nga lakba di la ma din tam mi yin na, ngay tab si yu gu duen ni ti zhe tu ba chi ki yin. Wen di tata ngay u tsu ki ti zhen du mi, ti rang ren xin ki zhe tu ju di ren gu ngang lar su su ju gu yin. Chi dar yang ngay deng nup ti zhe te cha xin, ti du te gu yu zhe zhe di jik bu ma zhe tam mi ri nyam. Kui congyun la gyangda chebe titu kola kinlu yubu dungwa xindu chewa chungyang. Kui mimba nakbe tsuju dingi jachun nangata. Dune gyangbe tegu, xixing jambe gyachun ngoyki kiamchum chamuje tongtub. Tulung dangin jimfung chiyungwa tang. Kui dune tatu ngangba chusik chui dingne purdi zhowa rikjing. Namgi bende wadu lusu sewar ngunbe na. Mi kangxi ki jia zui ding du nam yang kilmu dungwo mi tsuruwa kwa yi do. Mi la la chuchung dang ne kamsa mi tongwe sar lipzi xena jiwa kyu chenpata. Nam si lupur gyurwe dawa ka xenang kwanzu chakbar gyumzen yueba kyu xingyang. Longbu mendangwe gupsu dawa tida ni lojik nang ki nam si yakshu ki tushi. Kyu yi la kesi jia suru longmar zubgyuru ngepata. Kerang takta jia zui ding du yu na ki ki nin ge kong ne namkar taksen na cho tong tup kyang. Mi tsu choka ne tongki me te, kong tsu chi tsu go ba xingi me pe su. Kamse ting ne gyundi ma yin pe nang tsu tong tong nge yin ba te ne jimbe su yip men jawa te shi. Wendi ming ar kya tsu lung tsup ki ma ri nyam. Kwe namkar da zam che pe jingar tsumbu duwa tongwa te da ki su yip ne mi sim la pe pe kyak shu bung ba tang zha xing. Tewe towe gongying su tangxing siwe dawa gube namkar chepu debu chunzin kime chunbu pongbu bendar sewa jie tongwa shi. Kyo, laksi dengidu, namshi di kyo le ngala pendua chewa nyala, xie xie.
그 라윤 나신 지난 그 칼레르 티제신 유 그 일라 락바 지바르 나니 콘주서기도 티니 소수 소포르 갑튜 제베 자주 지크리 세두 포안의 시와함 주바니 시행기 뒤도 샴진 슈바식 인로 지바르 시벤기 게도 칼람바르 스르와티니 소수 정의기 뒤도 샴진 슈베 뒤이마다 락바도 미지 케르말 뒤튜 티회 대달리냐 대지 그 락바 예배 대규일 예배 대등기 지세 규로와 철화다. 디디 신의 주인한기 색색장 규류에 바통. 그 구구왕 대규일 다신 락바 윤바 착자 당지 나이 띵도 담보로 내바다. 색라 촉배 대규 대부로 야르 용신 유에 바통. 그 냐티 야르 퇴용기도 락바라 교삼키 키네 교삼키당 시시. 태규 대신 팅피응앙 야리용와다 대체 추충기 듄기 총의 불두 튀어진 냐티 출해튼 대균치 매발을 야리퇴용와다 대수부 예윤이네 추치를 토르 니슬기 와도 대래 왜 침침 초와다 고당 개발이 침비에 도와달도 낭신 니슬기 와도 쇼니기 체디 갸치라 묵겔낭 냐티 초도링부니 요새 볼류 육바다르 링와티 림신 차루치니 레치총총 식당자 냐티 고네 죽파라 소포 용조 총유수 뛰는지 출주유바 신도 잠규규왕 추유낭의 주신 대 소와 침포당 자외 중마티 추유낭도 팀바다 태규 신도 녀비 치라 조고 축바 제송키 통 제송키 냐티 추충대장 인지니기 링와도 지시 태규 추난라 뉴르신 팅부르 조아티 냐티 조아메바 세시치 제송키 라니부 태규 주답 치진 슉 치준티 딱다 냐이 쥐 미툽 잠치 캐시크 슉 댐부시키 냐티 조고르도 동마 툼나 냐티 태규 용서 쥐네 종에바르마세 쥐응이 임바 그시 그 일라 냐티 침부시키 냉이 바르도 뒤그 Tila shuk chizam yuebaange tiran xin su dene jugumin. Kesi chöne jina ngati jichi mim xin tup. Kesi nga ngati yina ngay tata sokbu xishu yuze dene jala jik machi ki pardu chöne jugri. Wendi mashi tita nganzuli kebar pagwadang. Tunu tiwe chiwa yuna. Gunchuwa ki sine tenzur. Tita suji chigen nganzu kangsa midabu jangzhung tinja menyam. 제송키 냐치망 부통령이 그 밤 책동래 개와 망 부통령와다 땡아 치중 디자와니 진용야 미치켈메 진용대네메 다자 미치켈마 임바당 감세 집수장 리규메로 땡아 그 통용와다 진용와래 치치외 냐식다냠도 진내 유지 그 락바 윤바 날신 쿠머니 담보 지외 괴대를 당자 그 일라 디소토 Tessuene nge lakwa yebara roa chibar yongtubkyu mumeshi. Jala sum pinchun pinchuo yinbati, nya teta nge lakwa nyebu pinchuo shi. Lakwa ti suenge shi, te jine duba ngune shamjin rangri. Nya te lariyang zhujyu tedu chindi te namgun ki nyurce toane gechu chi. Jesongi yila nya te chongwe su tu yongtun jiyin xie ma song. 티니 므네 냐티 치중 치점 유바 나따르 죽칠 퇴용와 자추 강다르네 다제 신수 네장 냐티레 나 진저시 이미 땡규 용와 쇼치 이내양 틴저 체나 냐티 지베 라과 티통기시 티랑아 다데 나레 포초게 냠 티웨 튜베 미식 리냠도 죽이 인라 네 티다르 치투 나라 냐티 인로 체나 네 슉 유세 된다 카데 제유니 네 듄바다 nian lo chui kona zhe nyam. Kui de shik shi ngang xing chui chu xue le nye padang, lu pur chung we sung su sen chi jing. Nya di ling piu ngang ge ju chi la, chu chung doa nak bie cu chu ge di te pur dung ju chi. Xar chua ne dang we lung tang chep chi, gya zui ding tu lep chen chur xing, ning gong ki tu su zhe sung ki ji bie lak pa yun pa ti lar su. Kui, tini kirang ki ngay ne xe na dam ngay shik zhi ta, 시시 그 코랑기 착배 띵도 급배 자폐기 띵니 저규 족사 누르잠체 그 나랑 세매배 태심진식 민야 내 담배도 팅주당 방매도 팅주로안에 냐티 진투바 친두유 냐티 진투바이는 내 더도 코브르기 방마제와 종유인
디니 네 담자인 시시

0: 다디인데 마장마라기 냠사야라시데이 데남누 슈벤 니마자블라다 내일 호가 자데 손나데 실라도 저다 둥디 산도 용고라 부에니 아지
1: 네셀라
0: 로시오노 구시난골
1: 너 슈덴장과
0: 나 더지

Simlika Dungye Mangzam, Jego Yutan, Lulika Dugu Mangzam, Yangju Chung, Chisu Kunsu, Lingin Chibu Kurtobe, Munzin Chiku Yutan, Yanju Poma Tsungun Chibin, Kunzo Yangwebe Tieni, Tongi Chisam Yongyak Chidu, Jangu Logo Simbusi Kodun Chikubutan, Simkang Tieni, Tiwe Pusum Tobi, Jinin Tsua, Longju Chituna, Kunzu Chisu, Tongi Tan, Tugin, Chichi Tobi Matsi, Missi the Yi Yong Tongi Yimbe, Munzin Nung Yurban. 평균토이는 Titan Jawar, Chugo Pomotso, Ya Chungdun, Champi Chabata, Gip Chaba, Kimsan Pedur, Hajan Ligbe, Kuyu Chiria, Tano Chubina, Pomoti, Chimbu Champi Chilia, Narge Chida, Kuru Miba, Gimlan Chobi, Missi to Kuyoya, Tizum Yomaris. Tiwain and Zupamanangi, Benjur Quigger, Uchu, Kanje Gimbini, Lechin, Chusu, Miss Chibutina, Susu, Halugur Guyoshi, Chizan Pame Chungdun, Chusu, Mulu Tan, Zidung. Jintang, Simkam Tama, when Sanki never told ya to go ya, Chidu Nangudul. Dunan Su Chupu, the woman, Yon the Juki, Sugun Nanguzu Tang, Chupomo, Joba Chubu, Goni, Gunguzuki, Dawati, Tar Duni Sina, Dini, Gunola Zimbi, Jintang Dawi Tigi, Nitin Chi. Chupu him be in Nija, Yan the Pomo in Nija. 강달 기강 치슈니 콘조야 양타비 린탕기 다화탄 양타비 규노르다와 조야 티임블리 차긴 급여강네 소경탄 조부축별강네 소경지규티니 파문 소수 므노르야 지통 지야 치차비 중재 잠리 신 김상 럽수탄 부주 소경티 기생 강양미비 논준기 다와 잠지지 수능기 기난 주제는 딘제지 도외래 심물행기 당난 주 티링기 김상 럽수 낭체 나리기나 차샤탄 啊，主要是用空气充电，轻不脱越北今年把杨兰拉去不住，是用高压车别那团糖提醒你呢，空气不住用特卡机，你们注意些不行。同个道理呢，俺们去探店，他们尼不啊，联系不通，下班途拼命联系不那么家这边，有些啊，得卡去停车机，这也是因为需求多，三三多。因为呢，杨兰拉的婆家人人给恰下糖，主要呀，老是追个尼不推几多，充电电别讲呢，别图片因为呢，忙不起，探店几撮道理呀，天性有些。现在因的通嘛，俺说金星去巴拉糖，俺们俩听见呢。 人家几个人为抢劫拖地动个走堂，捕住了呀！老师这边，他妈也能俺做旁边去求些，他不是规矩的，开心不赢不，惹住三不头下三三多了，俺能去听去，今朝老师为规矩处理一年级，杨梅呢，给俺去推荐去，这恰就当送个贴了呀，落个桌子去特别是我认为的小心，俺能去的些拿落了呀，这就随便能听听答应呢，俺能去听去，记错堂听不，堂爹给今朝老师堂听别能听听这些啊，总有一年长啊，龙天对个给南边托呢，人家错了呀，偏不，全部记特别给是我认为的讲心愿。

0: 야 보모 갈라스 우이베
1: 라와 알발라
0: 다들이 체크를 먹어 봐지기 예직대요 알라 다양한 원 보르샤 다 꾸치 다바 리스 옵체견 쓰지 마도다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짬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구추 대인에레 사도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우리스 체크도알 대도동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체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부 중국에서 제 코요도갈
0: 요요 라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기랑게래 세리 세부다 신도 세부 망스 추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래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인사

0: 초비에서도 용매지고 진세 뉴스 숨님 하사라 빙고 주시 정원 동원이 수지 쉬마 장년 정기 주시 감츠된 탕 중국민마 치초원 자로 팀조기 조조 양문 민남니지 지구토 시지 좀시 감츠된지 지로니도 뉴스로로니 중국당 아버지 글린 와르 친제 종네 로 뒤주코로와 탕 탄산내 안에 점에 파티 자람토 매고르 샤동톰내 롱오주코로와 표의 시외 증조단의 롱 등시 등을 걸어와 초비의 자람토 매고르 샤동톰내 롱 뉴스 걸어와 제기 로이 로 등시 등에나 표의 지미시카그 부르츠 조국 공제당의 규명의 의지와 대통령 롱 주장계나 롱동기 총주의 답을 매유지공사를 대유 3매 초비의 사도인 제신 단어도 배유인정원탕 초비의 자람토 매고르 샤동톰내 폰주를 첨부총와 뇨류도 바치대 중국당 아프리카 링기 인자시 나르웨 사도동주 지와 유지 중시
1: 杨文明给西子准格阿富这个林给江南铁公鸡现在把错别杀到永远结果别鬼队呢中国的阿富这个林瓦了全面打团结了你们的杀到东西一错你别江南铁你们的这个女士都记得蒙西之国偏尊这对小绿体给人们杀不起都立着了滚地东西他现在把卡马所讲的就他们自己才有的钱呢军队别的东北你们阿富也记着东西日军别的这就这大钱呢 중국의 아버지 글링기 인자조 나르웨이 사도 동주 제지 지와 유지 숨시 장년 정지 주시 슈마 赵鹏 지구로 슈퍼마세 지구마 외공 중국의 자들 콩고탕 지부티 아소비야 츠메야 크네야 너지지야 단산내에 소 지급지 슝접탕 장남 첩공지 신내배 투미탕 진짜 나오시 친제부탕 종원신진 예급 장남 집공 소지 뒤미 지구로 쉬어버시. 미만 일이 잡아라 강탕 신화 진주로 강 중앙 농촌 년층인 직접 리공소 중앙 년조로 탕 아버지가 링기 예급 민주 지지기 년조로 지 삼구바 지구로 쉬어버마세. 只有 내추 구비양 쉬어버시.
2: 이거 내구 내내 주비세. 지지 민주 신이 중앙 단위기 군례 수지 쉬어봐. 중앙 단위 로수 내통 구제 소중기 조장 刘江기. 구제 소중기 총도 조교 난디. 罗队给列团捏出三不堂列进给列团估计难有日赖教他徐志文孙县中介冲突了修有日刘江启罗水列团堂培给列团国了几个书记习近平给南委高贵客进堂土壤三边当给培养自己去罗中堂拉达丁十七的中央等位给列给浪子西下米上所用级别西泽列个他们进去不堂罗水级别西区出在托了当地 平常有人的国家不大狂别用脚了，小学也过中国不谈。当天，罗水来团了，巧用的国体脚的兄弟给的，根据他心里、理解、结局，眼睛见巧用的狂别称为，制作人路给中专不谈，军人把所用切过吧。罗水东区将中共级别名册登记算内，普上给提醒，罗水军人监督规定动物谈，不大狂别给罗水马拉中共抗脚去吧。
3: 罗水开工时段电力用脚的松江修啊，罗水开工那天具体军队去不去前呢？让军给罗水吃下北大矿别用脚的规定东规别，人数哪有些？
4: 平江三九零年，在确实局长级别攀上楼康，
5: 龙口芒草，罗国级别三七厘米。
2: 三用给女子跑步呢，来准地块用七百八趟，巧用呢给准七百呢，给到给孙叔把我七百八了。听日，刚爷他们开赛前呢，巧看给若给我，西瑞丁，金皮三百给准七月，罗进来人总会给书记他，创设他给七个来七八。听日总给当月来七八节给，同们身边马七八给这差多苦呢，给准来团胡大主有日。 下面提过去生就学业，听日中常住乡土总委给书记陈明祥、拉阳第二批呢，乡去来接不错他念头，阳台关西屯来接到我做不他，拉达级别落中落水，绝对作为党给你们切过别有些，听日中常住乡给乡长选拔并不多别，团军。 书记 拉, 宽巴琼巴塔, 香堂重叠起, 推音都平面, 让比先顿起, 满座给刚也, 谁若能给预计送不及。 听日, 사용给女子婆呢, 他牌, 罗奇拉松人, 用过开始他, 拉出给准给的, 团卡, 电梯主别, 长足香起, 长足卡起, 김西沙巴, 准心预计。 听日总, 长足香, 咋重足重面, 巴萨诺布。
0: 먼저 나랑 작디 로바 낸데 아 로바 제지 나가 니다 카르트거랑 나랑 건작 받을 나랑 작 사제다 딱서 소시 약도 약제 용에 심식 좀 봐요.
2: 사용게 뇌즈 튼지 김시 시루 교나야 다자 제구 차창외 강바사베나 부규총외 망조츠 심딩네 당기 거지 닝자 쇼신 유비지 팅지종 참조샹 자총주 총미 잠양조미 계급기 康巴亚布丁的结果难为他家刚也康亚民都及送不及。用过开始他那是标准级别去听着总给古籍作为端度军人别端你去切不他。总的用给家级当原来级别年前一面给家级别准级别。那是破级给新入提大他家满足给地给点别清晰来口语不及。强用色布托前面阿东语别听着总图。现在来人呢。 三年提给天天团练习运行，长足相克忙做出，能对上不同真切的，现在跌不行越不疼。从新列创始局给新列六在明年新南都具体，忙做他，不把人气给新列切不行。听着从新列创始局，新做球队学习的那个主任朱尚克。
0: 咋的个目的呢？是你的行动力在这里，但你呢？俺做出个也人别个三用，天天学项目就觉得教不来的，因顺住这，在捋捋的，而且加上熊呢，人不把靠的提纲了，俺做党员的日子给背上面的，天天钱呢，轻松来个的，别家钱用都在呢。那你个吃香呢？都你说这不是来的咯？新招来个，他妈的，怕你穷来个，这不上不天的吃套呗？用过开始他那是给专业级别去，习近平党员来去吧，没人我的。
2: 刚爱七岁的超市去年被准毁灭七不是，古人创作创作他的七个来七八，等真三用给那是马团空，听着总理开车的，那先头两个七八七月间，三用这边那处狂不塌拆土，古人创作落里有不是，空气今年六七他忙做了什么东西，对抗三八组军七八少给来团拿火大修炼，冲没错。 刚爱来追着切不是，但今天创作那把你的两码的把丫头捉我他，团里批给捉我，从没错，连军队快抢我他，错啊地铁点不起，通退，什么人敢做起不多起送不是？听着总去加急党员来接别，罗什么集团他赶紧别准切别，他定给员工开始他，那是标准去搞着来团了，冲这上不脱不他。 当他的习近平、特朗普、约托夫雄玉，铁的总会给书记陈明祥去，杨台北四团连接大瓦组个他拉达前年，用过开始给宁都他、南尼给宁都，票据把金日给宁都接特别当地，三团拆给牛子他，若干来团给米别他，怎么能给我查对月？总的用给加接连接忙做给，搞啊开始前年，金库给决算特别当前。
1: 制作人陆听日间去听日沙巴组军去通爱热情送不及。那个来红的那组别是，现在你去新年，也是这些康三角路兄弟看去，三角路人渣从头做呢。中华民国集团结合部的民事团结也对个别家政堂，对日不是被让阶级民事来团结人员内算了，前段三日闹事，让军长民事来团员看去，来些来使用，制作起来，人渣从头。 铁东对不堂，拆土，责任级难团三不堂，陈水广团，拉连级拉子接了，当真耐了开挖切又不是。让军长每日来团，原来看熊来看去，主任巡吧，查人点点级主任，街上用电器，陈老的端不停呢，团长设备当给每日来团，陈将军堂，前台接人就是级别，拦在多人得比团人点别团大起是。第二，俺做每日来团级，赶来四句堂。 每日来团浙江下就参加这个动画，每日看推广查解空白借用器，陈某的今年都就是一件送不是有。江阳的四五个每日来团原来讲给讲，太当对不是。咱们每日团这一段个别家政事呢，端不脱了。 chepsi ge tuinin ta, chemnyong ge tuinin, tuyungu ge tuinin ze kezen de yubi. Rangzhong di, mizhi tunzhi yartun bedun zudu yabu sa yu ta. Zhonghua mizhi jikdun soba nuzi tenbu zugyu. Zhonghua mizhi jikdun soba zugyu ro, guindie dongju ze ge, che zawai xin zi zi kondiyun che yu ze zumbu shi. Rangzhong zhong mizhi le duyun yin kang, si ju chim su ta rikshun ximchuk chu yi, le ji ba, li ji yi. Mizhi le duyun na chimlu ji xin zi zi ta, Jig su xin, zi song xu si yu bi, ngan zui, mi zhi li dun yabu zhubi ru ka zhuo zi dun tang xin zi zi kuan dun qi yu. Lei qin, mi zhi tun zhi yabu dun gui bi zhe zhim lop zhong tang, zhi zha, la da la zhe yabu zhe yu yin xie zong bu shi.
2: Qi zi ni shu sum ni, lu xie lian ni dang la bu yu xi bi, nye dong gya mi ni shu zi zhu lu, rang yu zhong ki, dun ji lu xie zhen du zhu zhi yu bi. Zhen du qi mu ti, nyam xie tang, lu yang cuk zhu ni su yi yu jin, 将用给社会塔创给端塔将铁道前不借给真都入卡中年真都切约不借下面提过给生就修业真都提中华美丽集团创办独戏电组给租地铁坦布密行推门入卡卡给真都暂且出给与人两百美别杀鸡路线接着塔开局拉花电别暂居列推入不杀别美丽卡给列借忙做出 통매 섬든타 원퇴 리즈윈키 냠주 상부 초요네 원바체 유브지 시무와 노부양라기 루시에 제제레 땅키 구치워 페라 푸규 침부 총와 원구도 레친 록존 야구체네 미게기 거진 소토바 치귄 시시엡지 시무와 뱀춘이기 루시에 창마 미게타 퍼유라 되버샤다 제도라 냠부양도 지솜지 루야 촉촌키 루카 추 젠도 체신 Gyangxie ta minni ki nyamxie, pyoge ki xema damso nama chapdun che ne, simu war mi ki duemu sabge xie xam yubxie. Nyamxie cuchung ki ruka chuki gya, rang su su nunshu yu ce duen ne, simu war nyamxie nyambu xie pyo yubxie. Tara, loko chungi tuimu ruka ki bunzho chokbe zamja, kangchung la ka chokba xie bar, luyan cuchung ki chaga ang tangbu toba ta. Tasa chungi tuimu ruka ki nyamxie, Tukchi chi xie bar, nyam xie chok chung ki cha ga ang tang bu top zhi. Lu yang chok bi cha ga ang tang bu top ki bun zho chok bi.
3: Ani darin dindur yong zi jie zhum zhe sang bu ten zhe zi tu bu re sa mo xiong. Ani ten zhe zi top yong dui zang ba sem na liya ka zo qin bu xiu xidu. Dan ne le zhum zhe ten zhe zi liya lu yi qim zhe ma de ba. Ani ngan zu e ba bun zho chok bi. Be zun zi jie ani mu tu ne ani ding zi dile qie gang liya gyo tu bi ki sim chu qin bu yu. Ngan zu mu tu ne ani mang zhui da ding rup ki sung zhi ki lu xie gang mang mang sar zum xiu ne ani 안주기 벽이 남부 사바 춘투보다 아니 벽 미망기 초와 사바 춘투베기 아니 루시에 된데 강망망 사좀 지투베 지주인
2: 냠시에 초중키 자가 앙 당부 토기에 다시 튀미 루카기 루비 님 삼주기 춤제 티네 나조 냠시에 루카기 루미 용키 가제 배준 제벌이 중식이 레진 안 춤무티 배준 제규인 시 소부지
1: 내가 레오는 내 주베세 컴비메도 총주 냠베 잡아 초조를 잡아 제대 Tuyirab sarbe peyagi tamju yabu lingche. Panayan jisu chebe tingshab di tuyungwe jyoshir zungwe chajie nintong kambi medo nambar shebe yudu gyu chebe ka nipati nilo nish zaru lu zhunghu longchay nintrin di pyuchung zamju ta. Degab longchay nintrin zhigab ju di nintong balayan si shordu yugor chebe sarzum chershi ka dunbe wajro chabzay nandam yubashi. Chabzay di 중국 표랑정정 윤현강 지자부타 표랑정정 농진년진 주지 냠제 돈즈비 지부시 첫센터라 켄 리우주루이부타 리우저 감주숨 유지 제대로 저배 세니 슈가닌 차제 단년 레디타 신제즈베 송가라 칠람 치제지 칠람 지기 토 뒤에지도 된주이 버시
2: 디레코네네 주비세 슌기 첩지바 강준키 첩지 체비 롱예 오로시바 其实你去年年他是八零七个错月日老年天呢你都给我们去这批老段别名级别干嘛你是正月月别年通给孟西托八零这次七不是一没他上海给及老年推荐各名年段别老年三段马脚那么长他中国选给老年车这边给不给敲过那么长接着就说三段马脚那么长呢错月日 Balin chi yu tu, lo nye nang ki olu chep kien kye san la chu, lo nye chepi nyongwa lin yu bji. Olu xebi lo nye ki chep kien kye san la chu, lo nye chepi gyurim na, ཉེ ཕུག གི ཤུན གི གི ནང ཉེ སང པོ ཁང ལེ ངོན པ ཆེ གུ ཡིན ཤེ སུམ རེ ལོང ཉེ ཨོ ལོ ཤེ པེ

0: 中国健康八零区在学堂结果当年如果吃药学习期三年特别龙安前期七十九十百人总体用给 如果我每天吃我们中的出了咱们了那连续吧如果去出的拥抱我同住你谈前往你谈三样啊咱们重点人家谈如果吞了天年总控编就去拍摄三百可有些他来推荐唐伯罗你们总去如果我那连续在电波盘年如果我每天给到你给出去里出了那连续吧谈如果去出的拥抱我去十几松就了咱们四年 미리 찬염제 주체체 고르 납디 니슈슨 버티 투총불에 퍼츠 상보 균형 토비읍시 민알 당저 용초 유고 치베 멍시 차긴 니젠시 좀 유진 당저 용초 진조 쿠이키 유고 소기 남차 락다 체베규 초고기 진조 디부 듄탄 진조 쿠이키 고친 손 죽준 체베 원부티 쿠이소 대외 사콘 키레라 창외 지구 짐신 퇴고 창주 친유
1: 铁蛋切记我们的规矩平常中看他忙碎碎中看松之所你忙着大年你这些都你给他怎么扩顿切别细菌间给你的女不点呢忙错了忙碎内参准把的切顿切不谈今天谈如果给永不贴罗玉人心给穷给穷有些龙啊前给切实捐个别人你们总给刚刚人别如果真正规矩实际点给给切实写送
0: 蒙西之贵坛，小区先将安慰可是穷呢。确实呢，唐人用错坛，形象排面那许说，地位天空多不切当地。人家谈，如果表达，军队三不说话谈。确实新年，内季修顿去其他了，军队当年。如果提，内季如果年三公西北如果谈，人家提，闺蜜南北松江呢，孙杨军军派军队做话了，贵地当年。
1: 如果我听完妈妈，你们总谈唐人用错的用位，以往故旧谈切记。老阿前去七十九个白团聚多，唐人用错的，加上我这边如果真正开拓足够特别，专利切的，那天个了，很多小金全部点白，三头人类如果吃鱼食专利，人类谈如果去团里不采讨为硬，别给做完规定动作用不行。

0: 기린키 내상 우주 수규 뒤즈나 변도 넘버 소 변종 토가 총기 소매 총 공수 내비 지구사당 킨 전종고로 우주 수위 표면 중내 수 차비 자당 총대네 총공도 법에 당장 신주규 허조수 송세 CB 라구이 야기에 경리 첨부 야라 샴푸 님도 순조신 天内 노조수 카디디 치나 소매 총기 응아 공수 예비 칼 CB 총조 리규 총지디포로 제라시비 라시유진 망추유슈균투 나무라티니 하장토위 유티미남 라디기에네 유시에두 종치제 갈래 하장침부유덕 야스공주유킨지 유티르 포람뚜구공창 치수유진나소기겐비 포람뚜규모중위 쉐수유부시 라티지모립체 다수지구자당티니 미람투 찬한멸은토바탕 경진의 대체 제구자당 팀이니 접가 타르기 토르조 진신 원장 나서 군내 루버 제신 이동원 시유 자당 팀 조신아 시기 최딘 행바자위 평시가부탕 제문남라 수반자위 제리무보 요이 면제 봉바자위 봉릉문부소 차동나위 지초기 고로탕 대다기 파나 등시 긴딘 증집기 강위 서우토마 원람벨 기와 자당 티딩나 홍룬도 법이 추진 당무 잠키 원장 류싱토 가르스르 망위 매도 차치리 세진 무엇우뉴 터디기 슈르님 불림바탕 칠의 품유 협립기 초가르 차부첨례 겨우남기 이기딘바 직자도 초바 지그유 가르소 살아법안자위 양가르키 교조 제스린 종도블 쿠위 지야키 교조니 자당키 견제탕 조비 소딘 라싱 터동기급기 진부탕비 순급기 소샤수도비 가깔경기 교조탕 신양 나와탕 니 고소기 지게 소샤남 진두 제주 류싱 바부입 대기 교원니 영중 캄친보 대외 창기 뉴법민나 지시니 양구수 당시교수 디니니 제구의 자당기 구유 신뢰 캐드 파부에 천다수 쿰신 요츠 딩나 도가르 냠유 초기 교교 칼라 주신 요즈 칸낭 낭부탕 무르바 총중소 추전나 초기 진미 장아 파메도 조니 닌싱 제비 닌조 르양시 조탕 군니송 원장 자당티 파파나 조비엔 제고로 충부로 충부로 후바티다 난토 가르보 원미의 자수 티신 세브 마키 지버지버탕 나부지비 진나 요신 가부폐기 진가 낭롱토 추로신유 태동 제구인 종망 땡뒤 제유기 샤류참나 이중시유바 티딩기 장샤나 원도탕 니레기 노부 이신동 조외 조삼피 노부슈비 조라캉티니 지차 인기니내신 이주티 땡기 노창위니 도가르시업중 치린왕기 초기 회기 숨시 루규토 점중진제 앙탕부인비 차송 슈누담메기 덤규 우종시 진진내초 자지지구 종수임탕 제구총주의 장위내 헐로도 쾌위 영종추진시유진 미츠 추진티 출루슈나 총부소기 내주토비 슈수입시 신양 로리 진덕후비엔 다듀토 유디엔 조건남기 민숨내 응합할 열기동신 열기티니 유티르츠나 로리 페기로사 페비 튀진기 슈시마탕 조바남기 류르서브조르기 뷰디 대규탕 트위드탕 강골 타브팀바 고르시에규규 지원교보소기 진두지신 포슈남르츠나 튀티니 랑키 바세몬비 튀급 레슈시탕 모슈남르츠나 튀티링니 랑키 랑주 변윤탕 년짐진롱원비 튀급 레슈시인 티지 군이 지구핀나 바소기 야당 제외 시리티 샤마르 투숨탕 쇼탕 오마 마르센소 진두 롱수 주주 유진 모차르 이도 원외 자당 킨 진중러 진치 왕부 진두 진발 르초바 마세 조빈 아르키 유수탕 텐기 탄수니가 롱수 쇼쇼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당디 내유 거바르스나 단다 다 신진기 사공 제비나 네 로스그 총에 총 주고 총데스 제제 디콘레스 다 사지랑 디제비나 야 던데지레스 토마 비밍기 중에 지단이 가 높여서 대제 진제 아니 야르샴부 그 아니 아 드네 네 주고 종대군의 여백의 가주 종주 규제 아니 젤라 세질라지 요레스 라디 간 대비나 아니 지구자단디 아니 마르게 타수 저도 여백시라 네 대동 디기 유수 아니 유이 네 메노다 아니 마네 임비게 아니 당시 용주 세든지 요레스 대동 디 타관 차샤비 있는데 네 동시 네 하자 마무 요레스 벤 차샤비 있는 지구자다 기디기 초시라 아니 셀기 최대한 생부던 저의 근지가부 네 하자 망부 과샤 요레스 대두 네 근지 잠기 맞아 점은 남라 수부던 저의 게 저리 모부야 요레스 아 셴야 아니 유이기 멘제 뿐부던 저의 게 번리 마부야 네 자동가와 된대지 요레스 다 네 리데즈기 바르나 바르나 아니 당신 시루기 연락 견딩기 다 증조업 세제다 하장기 당신 정기 추모 진지 아니 롱롱도 보고 요리라 대돈 주고 자단 고랑기 아니 디란 제비나 되기 공도 슈비게 아니 나 당로 용주 제제 네 한자 진기 주 진지 요리스 다 균된 제비나 아니 주고 초 주고 초 시 요리스 다 고랑기 민 엄마 제비나 당로 용주 시 요리스 어 다 당로 용주 타관 차샤비나 네 방종 디제제 아니 디방종 디 가라 아니 가르세 말고게 메도 나조 차치리 셰바다 예두 자샤비나 메도 데주 가라 아니 봉화 슈뉴 기터 디기 슈루 냠을 냠바다 아니 칠레 보미게 르루고 조가르 차르부 쳐바 라소바 아니 미남기 때브삼기 인원 쳐부 집어 된다지 요레스 데두 네 자단 간 자샤비나 남게 가르조 살마 네 버버단 저기 네 루큐당 다그나시 안 제스 종기 떠블라 젬비게 지다 야기 추조 안디인 안 자당기 견제 더부드는지 레스 대두 네 다기고게 좀바 당베 순교 수아자스 떠베게 아니 카가르짱기 추조다 안신야 아니 나와단 네다 고알라서 버지지 수아자 네 나미나자 요레스 제사 안데 니 기시 지구자단 데바 레비이나 아 신이 소주전이 다 정중 함 챔벽에 되어 네 뇽아 된대지 다 고고 된대지 토그레라 네 정슈 기타 인원 초업 된대지 디지 요레스 대동 지구자단 그 디긴 샤샤빈 단도 지구 종대 니디 그 두제비나 네 디 된대지 요레스 지 된대지 딩원 제비나 자그스 지구 종스 제레스 디가 돌레 양 안조 단다 디 베기 좀지 돈 차샤비나 네 비유 돈 지비 좀종 진짜 통마 전에 초비 저진 그 좀종 네 쉬는 다음에 그 땀주 세디게 아니 단다 도와서 좀 쓰는 원제 지구 종게 아니 종매 뒤뒤 자서 지구 종 종매 뒤뒤 안디 내디라 네 통마 거주브레스 안데 돈다 지구기 아니 단 자서 지구 종 종슈기 아니 쇼 장원 차샤비는 안 추진지 요리 추진된 건 차샤비는 다디 야디 나즈 신다 주여라 아니 추진된 추수비는 안 준비내라 소부터 내게 주토비기 안 계주된 데지 요리스 다다 돈 주고 자단된 건 차샤비나 다 로치 듀시나니 안나 지단 제비나 지구기 다 지구선데 아니 로버랑 카잔된 데지 레스 된자 인도 좀바 지그 야 진진제 아니 룩라가 도키요레스 안테든 수욕 마요 야 야가 야 진진제 아니 달루 마무쇼엘 소바든 도키요레스 제사 아니 로타 아니 예가 야 진진 di dezo di tsanza da ma chidang jebi na jinda gubi dabshula ma lwa li yors dile ne ani jigu yergi se se den ji tonsu yors ta jigu yergi di ngan cha seben thoma ta jigu yugi ta tonsu chi gi den ji res ta inele ne ne don tame chume kulone su

0: 부중 돈스 제제 아니 볼 대제제 아니 저기 되지 다 된제 니주 십지 디제 기준 아니 이거 테나 십지 디제 기준 로컬인 구글에서 안 저기 안 두시 디초 디제 기준 안 디마제네 다워지스 리 안 된제 구글에서
1: ただ、ちょっと、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0: yan zhuwa sabi yubi ina dagi nyingwa ma loo chimin lin jimzhu hacha top tabi yoris din jimzhu ngayon dinda riz da di ngayon cha xabi ina li bige juksi ngayon cha xabi ina li dinda riz ji ni yan kaxe ni chinga zhugbi ki ane soa tan zhugbi ki ane di gomso dizu ane nyamzu nyoye ki di yubi ina ya da bagu zhang tan di zibi tabi ki cha dinda nan deje di jane li des yoris yan dag na si ya dinda miyam chiche yan tersi chobori chiche dinda di jebi ina ya shinda ki ane kuru tan ganzo rei kuri inen da ya kambi inen da dinda na li des yoris
1: 气切入囊体居囊坦推梦迷迷所以粗囊索
2: 鱼体孔石细体切丝塔马仓迷把的气体粘土石
1: 芒孙母质
2: 芒孙母质

0: 티링기 망소용 우리 수주 투주나 회기 가유 중주 고로 우리 수인 생각 안 맞죠 가류니 그즈암 사르마 수주 세대 요즘 전조타 소도 등급 깜보르 메라세바 소기 소탑 리림 규디 수비 뉴체라 고신 테라 규시 십진 사오타 장당 딘바 추신비 시에충암 추미스바 세기 개준디 지를 가윤니 루규진라 나가탄 수입 편숨 소신 가싱 지중탄 산에카기 민독준 양민저외 디니 표기 뒤럽소수 징내 라세기 닝주임을 원장 뒤다다 가윤기 라제 차상균진 통계 하장권별 산에 망부루 대소제 폐지 냠스마시 표망추도 가윤니 지부치 지신 제시다게탄 기신의듀 지링남주소 가윤기 소구탄 人们明朝话点 提总村的米塞瓦养玉米吉里恰呢该于给车水边松村边会以忙车度来给给做了该于是我们所出去的杠铃比较有提你在谈孙南边就是平松错吧村吧谈给的该于加班面呢他是云呢提你这么些别村大度文静几个月该于车顶马西了狼一种呢车水边就让了口味编织三步的作业 约定规矩级别决定难，该月了人力的出价每次清晰差异。今年该月了规矩给定当谈，去年该月了村大给团人民这往哪创定？民忙不息的三难图该月呢三来咋巧细致？他呢该月季每季给每次十不绝的，接着不催母腿陪着同村养育。经常局面该月将将怎谈？初步这些点子村级的，人们个别该月确定么谈？
1: 人生危机差不多，有就是去差点别，该有归属于。下面了，该有去从最过的去，这不急，想着呢。但是呢，别个平时该有的龙脊东阿爹，中间嘛是，但是陆续个事儿呢，他有事儿。但是中间那个告诉了，他该有的做，该有个难办了，当然不算说吧，提前的嘛，就是俺是表了的。 Pöyükü lojini mba nolak kayo kachin jisadi, kayo rikin bojin duwa. Kengi nolak tani ta tini mar jitsu sa chini. Tani kayo te namba chawar sikin duwa. Tani kayo te la zo ta loji to sheba tani itsaga na sheba ina. Kayo tombo kri te tisji kayo sekhi chenpo te uyin sambajin duwa. Nga zo te la ta kayo sedar ma shi tang huma ino yul sikin duwa. Ya nol yul la yul. Che sa na ko ta kayo sena ma cho jima nga zon di kabo ga do te ta yul ga na go zo cha sun ra. Zo cha sun ra. Te che di shi tang go yul sikin.

이나 까르세지드가 거거스요 딘디그리드 거거여서래 따테치디 까유니가 냠보치네 자데네 페나 까친지세 비코슬라다 까유 침보그리 제세지나더라 드링 하루 거슬라 까르세지나 야나 유엘세지나 드리기제여서 따티 카도고 토네 동보그리기 토네 카도데 또스지 세시시나지 드네 디스지 호시시나 드네 호시약지나 드네 용거서 따티 뱅 하루 거슬 인사래 따 로 톰보 톰보는 게 제대게 인사래 다이나 논이 데르게 양호드나야라 파치 가요그 리테 요 급이 소신도 당아서 선노 당소나 벽을 롱바디 나라 자마 그리 자마 그리데 뿌다지 졸르다 엄마 할래바 연생 단도 칸성 그리 자마 그리테 직시에 소나 다 엄마 나도 자신부 다 자마 카시 그리테는 사자 그리테는 뿌다오 던데 레오는다 나서는 자마 뿌다 야슈티 공학 바바 소리지 근데 돈까서 끼자요 제가 가서 가이게 생이 놀라 가요다 텐성 로나 가요텔라 가신 잠바 드네 므짱바 에드나 고군도 아드네 돈이까슬라 나선 띵띵 다타요 바다 쭝 다나 땅세 다타요 바다 드네 고군도 땅 하러고서 벽 자 롱 손동 예외 거저선 그 자 닝지 못하는 요래 자 페민 트러블던데 다 자테글라 메그슈 타모 다론 티스 나선 가요 론르레 대체이까슬라 다 엔드 돈이까슬라 깨드스 요바 타보요바 드네 야보 용거다 대체디 땅 아서 그 까르스지테 다 유에스지테 그 치테 조데 야로 쿵투사 그 야 다 롬보시는 진이야 가유도 롬보시를 쓰그리 롬보시 야 쾌가 나온다고 땅 아서 베시나라 힐스기도아 쳇힐라 힐스 메실라 힐스기도아 어디 힐세지기디 히 맞은 헤고스 쾌가 나온 그 야로 토그바지리 데네 다 로직 가유라 쯧세니 그래 가시게 쯧셀르 답변한디 잡어선생 양은 그 가유가 리텔라 다지 가요 리카시여사리 침보지 이제 나온 되 되니까 근데 제보 선생 가서야 미세게 가요 선도와 다 미세 가요 주소온데 다 다 진주 답 침보 차온 가요 선데 디 가요 그 라세게 나라 자나 그 조그 라세 된다 된다 여사리 다 이나 가서 배우고 싶던 그 가요 용사 그 콘데 조 간단히 시에 때 괜찮시 행도 다 변화 가요 때 장소 침보 그 딘을 넘버레스 근데 세요다 장소 침보 그 딘을 라다 가요 때 유다서 콜룩 룩 조선 조던다 근데 이제 때는 샤지 총 공탄도 총 그랜 가요든 저 큰데는 학신 칸려야로 근데 제발했어 근데 지마양 단디 그 학을 대서라 진로도 다 뉴바트서 다티네 뭐 보여 변나 샤지 총 그 바즈스인다 원하다 근데 때는 그 총되게 많은 팬운데 누되게 될라 라네 누되게 가요야는 크림인데 근데 가요 누저서 사고 근데 용도 다 되게 돌아야 롬부친 그 다포바 나서는 라그 라던 라데스 다이고 롬보싱 지 롬보싱 드 넘버여바 다른 때 마세버 티톨라 진링탁 나서는 다지 단생라서 버여바 뜻이 되네데 나서는 강지 초신스다 벽신 칸의 카와 강지 존라다 디그 의신에다 가요그리네다 하는 데 드리그 넘버테서 멘토네 전총을라서 버싱도 뜻이 드리그 코노터서 받아서는 가요테 뺑 하고 여살이 된 가요데 말아진 차일 것 가요데 부 가요다 가요 야라 야름바름바야 제시몬로 야름바지마냠 어다든 로스그나나 테니 미리 젠다 슈친 테바 랑슈 상로고 토근 제바치몬로 발라서바 나도 몸부치도 다든 다 가요가 나오던 그 예와가 돌아 가페나 가서는 지 까마겐 가서 완전 제모겐 가서 완전 다 자나온 공고 단다 티킨가 사자겐 가서 다 나서는 앞에나 태친게 가서 완전 샹신겐 가서 앞에나 pena kama pada techin chuji shanchin chuji janal pe kosuna ta yonglo ge jebo te ge kayo phundu a kayo kayo phe te la pena ta kayo ge te la chesang a sena a lamar le phe kayo te la kayo zata manro kayo ge romo manro te ne kayo ge ming des manro wa jeng da pena shanchin chuji ge phe ta na nga sona shanchi te se ge nga sona shanchin ken ka se ge shanchin ken ka pena nga so phe ge na wo ge sena shanchin ken ka ka wa ka ron ras Tengo la chiling ke chiling tayo ba tanda. Tene zota ke thola chiling orale dia tene dia le tanda tso. Pene jima tene jima yon sera kien kase yon. Tanda ke mo po chi tan yor da pe gulumba na ha leba ke nandra. Ina nga tso jima ke kawe mangsho chik nandra te zo kanda tso na jana da horte so ke nga kawe mangsho wa chi nga tso tsir len te pe shu tanda ke duwa. Tanda rangsa ni yara kawe zo ake la tse te kien ke sonjiru. Te nyam bar ta. Ta chi de nyam sonjiru. Ma nyam ha chen. Tene kien ke tanda tso kawe tupu nga se ya chinga. 투보세 제보 선생 가슬라 가요 투보들 가보지입니다. 가서 가요 해봐도 투보고 가요 나서 이게 초토 가지요래 나서는 단다이나 가요 초보 그리때 초토도 좀 나오신다는 제목인 바지요래 등지기 용거로다 코나바기 가서 가요 초토보 거래서 그렇다 가요 가서 투는 가요 제작 되는 장

0: 그 렌탕 따루 말아. 다 라고 말했대. 나서 그 렌탕 지어라. 가요라 따루 그 렌탕 지어라. 티 라고 말도 나바데. 근데 다 텔레 마세 그 미세치 그 가요에서 거다. 할에 봐 양세레. 근데 그 가요 리네 자신부터 알다. 그걸로 봐는 뭐네 자신부터. 뭐네 리존 가요 리존 간다는 질 뚜소나 그 가요 세딩 엄마 할에 그 같은데 이어 다르다. 다티 로지로 와서. 다 나서 가요 단다 다 게 감아 들렸다. 그거나 냥소 지금도 알아. 가요 라세트 좀 하도 당원의 시선은 가요그린의 냥송. 대마도 가서 라마 가신 엄마 그때 전 라마 돼서 때리는데 가요에서 때리는 거다. 가요 때리는. 가요 가시 때리는 것이라. 가요에 공학을 찍빠지죠. 가요 쪼보, 까르보. 되게 돌아 루모데서 양선지 룩 루모데서. 때리 칠루스나 다데데 고랑 루모 룰루데 측하데서 룩데서 엄 펀드러딩에. 양선지 가요든. 때네 이렇게 돈은 세모고 다원. 땅 선데 자 양선지 자야 봐. 되게 가요에 라마 때던 데서 때리는 가요 때 연구. 다 가서 가요라 미세가 가서 그 딱히 제시 좀 계셔서 가요에 처박이 요 모보지 열다 근데 가요 루사가 포슈 어려게 포박 슈데스 다 리 모보 꼬아가서 샤죠 힝가서 샤죠 어다다 뉴마가서 샤죠 어다 짜그리기다 세트니가서 샤죠 다 송그리기서 샤죠 다 데트를 쳤어요다 가서 있는 거기 옛날스 트리비 근데 초학 슈체 열래 초학 슈체 때 반나 자라르르 거슬라 땅 하루 거스 뒤라르르 거슬라 다 가요 조탄다 티게 제다 넘바데 솔라 제반로고도 와 제도온로 된 로도온로스 쳐서는 쪽 넘바데 쳐서는 배나다 디코스게 제보스이나 코랑 포랑 나응 레옹주 잘라지오라 디기 잘라뜨게 몬체와지 몬트르게 데페타근도 데조근도 데조운디다 디그 쇼용진의 바로 지치조식 다 제보 침보레 사중 침보레 야랑이 것을 다 거기 잘라조운디 다 변나 디컵스게 몬트르다 포랑나가 잘라 삼마도 변나 잘라이나 야라 잘라도 야라 지 봉보나 야나 지 특보나 나서나 차보나 그리던데 야나 지 샤던 시우그로 먹거나 다 지우드즈네 지우드즈야 잡아나든 아 지우 깜보 마임바 근데 메토드즈네 시도드즈 다 메토드즈네 론도 포송서바 메토 똥데다 제데바 근데 작은도 때 코랑그 디 제보데 답수신보데 코랑그 손남다 코랑 원타운다 코랑 뉴바다 컨선 온드 뉴발라스바 디그 천국도 코랑 지드 다 지드 몽고도 다 근데 인세지 때 사마 디그 돌아 바르제 때 제리 다 조코그 돌아다 조용으로 왔다 변한 가서 조코그 돌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있나 초학 쉐제 단지게 전전 숨네 요아지 야시자 요마라 다저서나 체수 변조선스야 돼 체동 숨네 변조선다 다 나서 그 남바그 파손 소바그 순한 거 천시 되는 사마들 다 이는 순한 거 천시 되는 선 순한 들라야 가지기 마오나 가지 체네 야요라 고든 고군도 다 빼려 잘라 진 잘라 지모 잘라 지보 잘라 첨보 된다 빼나 가서 탄가지잖아 탄가가 나온다 야라 야라 뿡절다 동샤시라요 막 나온다는 막 좀보치 우리 참아치 저절을 해라 보는다 소는 세야디야 공고래 야 지 공양 가서 남바가 돈 그래서 이 하루 거스 그 무그 절루 때서 나라다 주목 앞에는 가서 자봉 그리올래 자봉 하루 거스 롱 두통 예외 거스 자봉 나라 힌로드스 자외 거스 메도 힌로 다 바상 중힌 힌 자외 가시 힌 때에서 야 자외다 야 가라래 야런 줘다 가시 힌트 마라 셔런 만로다 등 가서 그 상론 되신 괜찮아 용거다 네 가라를 지는서 다치 카스 로저다 카안데 진스 로저다 힌두 마르로스 카사마 야르 디디 야한 카리아르 디디 타콘 남산 이카틀라 남산 이카틀라 코랑게 지탕 토 용거다 텐선에 가요테 그자다 차선 틀라다 나서는 다디 남바가 토네 시에서 다디 나도 조체스 벤조사다 가요게 세던선 벤조사다 디선한테 주목 토네 코랑 지구 토니 조타가 토니 선고다디 데메지글라
1: 아버지는 용신나다
0: 그래 나서 변에 체이나 단디 가요가 토라 변에 샤체링 샤디아거든 근데 데네티그로 모토라 나서나 체링그로 모여도 뭐 근데 겨샹이 뭐 보다 데인자는 아주 그 디게 시당 그 쳐서 그러다 가요 그 체수 변조 상이 그 가요지 라노라 이제 존디야나 가요지 라노 미지글 라노 존디야나 체동스는 변조선도 라노 존디 다티 코카요 코라 게생 가서 그다 망랑 소네 지게 다티 망랑 소네 시다 가요 집에는 미지를 떼잖아 가요 집 님바 떼잖아 어떤 체동 소노 변조선 체를 피지 다더니 요군다 근데 이제 내가 가서 표기 실체 사선을 쳐버렸다 차선 되는지 근데 지지는 피지는 가요 집 피지는 노브르 멋이다 가요를 멋이라 가요를 멋이 있어요 가서 그런 멋이 자 희게 나는 임바 맞지 리 희그리스도바 근데 넘버 때 멋이인 넘버 내가 된 멋이 될 대인자는 네 가요에 물을 피잖아 여보요 땅 하면 제보 때서
1: 나타 때에는 가요에 여시
0: 나타 가요 야시

这些书本人 다들 디낭의 시에베 탐미대버시 각다지 자바레 와라 각다디 저두전에 공도 시에베 타대버 와라 타대바 치바보탕 레니 로소 이와 치규 예바 시바딜레 도바데마지레 와라 세부슈나 로소 이와 치규 메버시 시에고 와라 다 로소 이와 치규 메버지 이나 예제지 요레 예제드 카데스나 공동 오드 송스문 능신 치바보탄 레니 터대기 이와 치규 메바지글 문지 체국 요아르발라 치바탄 레니 터대기 이와 치규 메바시베 치바니 공동원대 송스만 능신 치바랑 조베 니유바탄 조랑 차와 강시 주베 추전도 나와 양마나 차와 강시 주베 심제 강웅시로 고국 요아르발라 치바시바디 딘데지글 고국어레 다 레디 그거 코고베스나 레디 차왕고스 주베 시 유중어부디로 코고고 요아르발라 자제 탐미데베스두자네 세부라지 슈베이네 치바탕 레니 터데기 요아치규 메바시글야 시에브르발라 치바탕 레니 시직이 땡도 내내 이 치바레 디 레레스 공도 자지 타데베 급러 시에버 능신 중원 능신 로스 이와 치규 메베 지글야이나 자지 타미데바 자지 타미데바스 시에버레 베낭아드 베주 샤제 20탕 문지 채나 디그라 알라 나톰라 침바 인세게 가서 베딘데지 샤제 모두 슈버이나 친세디 다르데 차와레 차와테야 두 데베 남베톤에 덴버와라 톰세디 가르스나 차와디 치세 유레 세브라지 시에베이나 로세 유디 가르스나 톰 임바디 차와 치세 유 임바지 덴버와라 톰라 침바 인시베 라디 가르스나 차와 치세 유디 톰 임바디 체깅 아들 야이나 담바르 제바데 나 톰라 침바 인시베 베디나라 중에 나지 두가라 나디 도시베 차와디 치켄 임베 남바더블 야이나 문지 지그레 와 두경 아주 딘데 장 문지 지그레 나 톰라 침바 인스도 다는 나디 치바보 임바 딘데 지그레 문지 남겼는 그제 왠디 내 베디 샤제 조 가르 시에구가르스나 나 처음에 침바 인시베 나디 도시베 저 치게 임베 더블야 초암 더블 나와 레데 디가기 나디 도보르베스나 도보 마레 금제 가르스나 디가라 도자 태양 나니레 도자지 로스 요체 요마레 세부라지 시에베이나 공두 시에베 치바탄 레니가 나니강라 네발레 치바탄 레니 터대게 요체 요마레 제다 나톰라 침바 인수도자네 나디 치바보 인바지기 촌낭탄 양매나 운진딘데지 능기 요아레데 나디 치바보르 네바 마레 금제 가레스나 나디 로자함 레섬 유주 어부야 나데 세브라지 시에베 이나 공두 시에베 치바탄 레니가 시 나이 강라 내제 特别기 요치규요 말해 요치규 매장 다리 빼디나는 슈베 나 처음에 침바 인시베 치시베 차와디 자제 타 미대버래 자제 타 미대버 이나 다 친더비 차와래야 당신타 자제 내 숨속이 남샤스네데 요아스네데 집에 수도요 말해 제다 친시바디 자제 타 미대버래
大文章第三些书过来进了本来我冲了七百银十八的吧明白了我冲了六个月十八的不多的了杨家主编都进来给干点事

0: 龙南拉俺做下面顶的嘴巴了宋江我就恶意个七列站堂之外一我不打浪就不通是被那他们那住个月西北都得不了呀一呢七列站堂之外忘记人家准备都去哪个打顿拍巴士明顶的去打街被弟弟给抓不得不浪打顿拍巴士被明知孙郎街给你打先给一我几句月吧要么呢一我七岁语音吧顶的去 电脑要的的他们告诉我们别别我媳妇说个没俺最开始呢俺通了七八年媳妇都不亲一年的俺通了住个月媳妇住一年的别弟弟告诉穷我多不买的做这样俺银子做这趟做这你 特地给一万七个美百万个，多些不的，恰恰他没得不这个了，那工资钱我认识学员，完了，昨天俺来了，昨天俺二吧，第一呢，昨天他，昨天人家十几度年纪，特地给一万七个民族个，现在多些不巧的，恰恰他没得不的。 他没得把人是怪工资开的是呢，工作学不能行，着急着急人家，俺讲了奶奶，听你老师一万十年的，特地给一万七个名度，现在被弟弟的没些钱不赢呢，人家都别多就那个干那事没弄难了，伢伊呢，大顿拍把媳妇都不，特年纪岁节弟弟了，大先给一万七个月白出少过了送药的，俺那俺子。 看到恐怕谈不得，俺从那住个人，要么呢，俺从那七八人，媳妇都不清堂多少，康荣家样，恰恰他没得不应吧？顶得这个了，我们这南国国外的，工资样看的是呢，多加堂多加人家十几个干呢，要么呢是俺干了年节，特地给一万七个买吧？顶得这个了，我们这南国的开钱不热。
1: 我那杨家主办多就那个大屯拍拍戏吧，都不七列站堂之外一，七列站堂之外一是在那站嘛站的，我是点把抗议吧来，提名个广北屯点把赢罢了。前张前两面的这个的七列站堂之外，忘记点的，我不打狼就不要的，对了，大屯拍拍是特年顶的就岁月，出少个过了呀，那人一个到啊，杨梅那开拍出了呀，西郊开的有名，想。 俺做习近超越团的徐超个热点，俺条件学不能行。俺创了六个月以内的，俺创了七八以内的，请做康荣是家样。俺做恰恰他没得不赢不进了，俺是难怪的，恐怕谈不得赢。
2: 新疆那么做，公干么上？
0: 当代看他们在新型吧天呢，品种龙井年轻猎狗配给龙井给龙井落体来展示。来展店呢，品种落得前面给跟青蛙七零多几拉年，配给大嘴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先拿一不休。养俺这木头白相那这个的阿了，这些点了点。 西北北京的这下边呢，电视的、桥的、桥下厅、土地板、南北团的，点不着了。点了电视边拉低呢，但有的切记点不着了。点一把的点不着了。第一个了，穷哎，这些点了电视边，北京地南个这些的，空都学不能行，好多点不赢呢，这些的七八不赢呗，那么烫西北错啊，顶点子，别记几十多，搞不热的，空都学不能行，全都这些是多了，这些的来讲的。 塞不了就修不赢了。第一个给爹爹，这是银包热了，对吧？不一样，这些的。接着爹爹汤，对吧？不你是这些个讲了奶奶，特地给一万七个买账，空给别去拿了。这些点了第三个，别提了，恰村的媳妇呢，爹爹恰吉他没得不的，恰吉他没得不赢的，对吧？不汤。 대제례섬유종업분이시자시기강은내내特地给一万七个民族第一呢대제배차워디라당先堂차지례섬기一万七月月말에양만呢一万几十月月말에到底呢七八堂连你特地给一万七个美吧시지기땡도내내다수 대집에 차워디 차지 탑 미대 버 임바디 안돌라 라디오 투버레 제다 공도 시에베 베 치이네레 데이네레 로알라 차지 탑 미대 버레 차지 탑 미대 버 인자 주숨기 이와 잠레 닥시엔탕 차지 레숨기 이와 제도 요마레라 제세 유양마레 로알라 차지 타 대민 시바테야 공라 모두 송스바 능신 차외민라 이와 티다 치네 니네 닥시엔 탕 차지 레송소기 이와 지유 강이민 신국요알 티니 차지 타 대배 차와 임바레 차지 타 미대배 차와 머임바디 안저 공 대시 니게 규제 문지 타 똑바 시바디 초와디 게투바레 와라 공두샤베 베 나 톰라 침바이 뜻이 된라 데 세게 베디니 나라 춘웨 도탄 데니 차지 탐미데베 차와 인자 베티다 난 춘웨 데니 뜻이 탕 아솔라 야이나 치데체 조슨 메바 팅아 남이 숨바 치당 오드 슈드 전에 네

0: 这是他阿嫂了，那七天七九月岁月嘛的吧啦。七张空给白天你能穿越，这是他阿尼了，七天七这样要嘛的。这张我堂这是说了七天七几，人嘛家的做七天七八堂，七天七没得吧，扛一米了突破的，是吧啦？
1: 차지타디바지인나니 금제양 광수부능신 대당 도시배 차원이 차지 탐미대배 인자 내는 지대체 토당 매바 양면나 전라양 마토바 우수양 마자외 내디리발라 내디리 공도샤배 빼릭 당부디 어 차지 탐미대배 골기 빼릭 당부디 알아 릭 당부디 샴라 안전 무투제 차지 탐미대배 골기 등칼라 배샤제 양아도 대시 쉬는 디그레 배차샤베 있나 나도 계시 신제디 체 사변더부 있나 뜻디게 둘러더부 있나 쭈데 다 많은더부 있나 꼴데 콜시바더부 공도샤베 배티다 시부 문지타 20지 체바 있나 배티다 나라야 있나 사제기 다르르르 슈르르와라 신제티체 덥디게 뚜데타 꼬띠 코르스 사제기 다르르 중머데 사제기 다티다라 나르팅아 나도 사제 롭종 치두다는 오르 슈스만 능신 고든된다는 게 남아 디지글 안도 가르 슈르베스나 집에 차와 짐베 참조하게스 모두 슈브르와라 집에 차와 짐베 참조하게스 러고야기 금제양 가데스나 차왕가마디 집에 차와타 차와치마디 집에 차와디 집에 왕기 중외 대부된베 차와지 인자 대명례 집에 차와든베 참조하게스 딘데 시에버데 제자 차왕가마 제탕도 두 골시소기 급려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제려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제법보탕 제제례섬 유중외보 니 特别 이와 체여봐라 제법보지 요리 제제양 요리 제장 제세디 차지 타대버봐라 배디능신 배낭강조 덥덥리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대법보 요리라 덥자 레섬 유중외보 사변양 요리 강조 주디 타대비 줄리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추어보 요리라 주자 레섬 유중외보 두로장 요리 루알라 꼴더블리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꼬보 요리라 꼬자 레섬 유중외보 양 요리 루알라 마니더보 루알라 제장 공두 시에베 제덥 주 꼴더블리야 차촌의 시에버이나 치바타 레소소 터디에도 요리 터디에도 요버이나 이게 상황으로 가렸으나 자지 다 되버리 양나 차와 체다게 야달라 야이는 안도 정한 모두 슈머너신 40주 수사 수직다 강아 강지 자제 치바타 레니 터득이 이와 치주 예바디 임베 자지 타디에바 임바 자지 타디에바 테달랑 되는 안도 낙시엔탕 자지 레송기 이와 치주 예바 소 모두 슈머너신 자제 도투베 턴드와라 세부라지 시에베이나 제레야 차촌의 시에베이나 쥐바보 요아리 제제 요아리 사변더블이나 대바보 요아리 덥자 요아리 코요더블이나 투어보 요아리 두제 레섬 유중어보 요아리 꼬어보 요아리라 꼬자 마니안 요아리 特别기 요아치야 요아르바라 디유나 동수 상관하고 가데스나 집에 차와리 원디 꼴디 콜이네레 제디 체이네레 뚜디 타이네레 덥디 깨이네레 치매급의 차와지 두가라 치매급의 차와디 빼나 체탕기 다 콜세라 소기 급수되네 체제탕 체지 깨제탕 깨지 콜제탕 콜지소 테대기 이와지기 매발 시지기 강야 내

대장 치매 샤워도 참은 카드에서나 자지 다 믿어버려. 제장 공도 샵에 빼 놓아라. 신제 대체 세기 빼들어 야 차주는 시에비나 제기 내급라 야이나 쥐버포탕 제제 내섬 유중어부니 特地给 이와 치교유당借塞的恰吉塔德巴勒，当先给 이와恰吉列松给 이와吉些유양日，이와千阳的学员，让别起码切给那个了呀，恰村的设备呢，切接堂切接人家实际给干了，那节特地给 이와치교유马勒，这张别提大个囊了，群外切给他。 好的是吧？这些他们来呢，才是他们的不认识的。别拿，俺做矿工，需不能行，七百七万准备参照哪些个咋地？价位，多给七万那个不啦？特地给一万七个月吧，七百七万那个不啦呀？绝不单白七万几银子，七八趟，连你特地给一万七个月嘛的收入，你买不赢呢？ 七面七万那个了呀，那七八趟连你特地给一万七个买账，大先给一万，大个能先给查这两送个一万七十余的嘛的，罗二一万七十余的嘛的。李正第一呢，俺查这他店面过了下不来，查这他没得呗，这是他大个能先给白酒下这一些趟，我这收不赢。李正七面那了，俺没退这查这他没得呗，退给南端耍个过了，我这收的余呗，加这票个龙井三百八南给，退到都三南了呢。

생겨나면서 디랭길에 세난 쿠벨 행계초로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탄 텐제기 세제소 모두 지금인데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탄 텐제기 세제소기 권리 체내 경왕기 체제탄 안 철롱탱길에 생카탄 지소 년주룩하기 토 망보 중배 생긴 초보나무츠 긴세인배 달래 쿠벨 제식 대답 마조바라 생긴 초보나무츠탄 편도 대가를 아직 하며 누가르기 처충무역인 낭편도 유족돼 패배 체계권이 함유 접종기 등교기 중앙원의 고속대 링제교.

0: horror pete, Dosa Yawashi Sunni, Nianjik Ring, Singu Yawashi Sixu Yubamase. Chapdun Chu, Chapshun Nanki, Rangi Gawi, Mina Shik Tunse, Ying Tuni, Chapsantu Yama Pibare, Sishu Yula. Chapdun Batu, Chagir Lebe To, Nam Tarin Yambu Tang, Jibushik Dangle, Singu Wei Yuan Chose. Singu Wang Gashani, Chapdun Yukde Kimdu Limne, Gongu Simche Nanduyang, Nam Tarki Yuku Tian Nalan Jani, Shane Langlang to Domaso, Pug Azil Hamuru, Gamu Nankini, Nani Tapar, Machebar, Shindu Mapu. Tugun Hamu Chapdun Kagi Gopsuyang, Nasu Shuba Tang, Chapshung Nang Tula Yunga Tesa Meba Namki, Chapshung Nang Tula Yunga Sabi, Gengun Sun Jamdo Gorsing Shula. Chapshungi nang tuyla gyunga sabu tsui xinba tsoro, chapshungi yungu la zumbu zhidungi seshe nangu ta, damgyu ki chungrim so sungu yubi. Lamu singmu sikyuru gayang chapshungi nang tuyum ma kimba namla, nima xawa dabu logi yungtu. Terdeni, lamu singmu ru rilu yakshu ni, chapshung kang yinba tiye nang tuyla gyunga yubi toni, aji lamu chapdunba tsui lunga ki zayla sikyu ti yinbi. 토마르 접종근 낭투르 균은 능균이 신도 개체신 개발토 함으로 감의 유배 신기 넘버츠 신기 모준 나외 담버실 녀버점 뭐인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뭐이 칸 마좀을 렌직 시교티 신도 개체부지 성부도
1: 바발라발레제도로
0: 루가르베 남타르 세계베 사담 속이 냠구 용소 상베 차제 티다르 세세 다수 케기 벨갸진 하면 되거든디니 대응오메 미에 너베 가든 시긴바 또 도그제 승부도

생겨나면서 단다케나베 생신반디니 변종롱 천년 천리 공 표계 롱천 리제부 리제가 최초티 시베리 전시 만에 텐디리 천기 종지탕 조종 슝켄 체르이라 테네게리 세낭 그베 센조 소탕 텐도 아직 하면 되가르기 처숑 외긴 낭 텐도 죽데 배배 체계 권이 하면 처숑기 덤규기 중리 모서진 르드식 레원 탕자 낭튼 티다 고르키 나베 주던 조베 아제 하메 차튼키 제법 땡게스 셀년도 비교인베 고인키 녜게 왕보 렌징디 초수 대규 저와 슈리라

0: 도 고티나 가지 걸로메 자나가 나 마 윤조 고티라 가게 야장아 나 말로모 라라가 나 마만조 가지가 나 말하라 주바 나 마틸라 가케라 개부 고케나 가 나 말로서 가자유 가 나 말하라 주바 나 마틸라 가케라 로저 거 유도 가 나 말로니 가서 거시 수와 나 가 좀 마타 도 고티나 가지 건강배 개부디야 이가 나 마츠바가 나 말로도 거수야 디가 나 마츠초시가 나 말라가 나 마포버자바 디가 나 마퉁나 나마주가 나 말하라 주바 나 마찰라 가타 아베가 나 마차디 고마 코바가 나 마타부가 나 모우우 땅 아샹샹아지가 나 망강한다 가 코디가 나 마중마타도 고드네 가지가 나 말루메 세에다가 나 마촐라 가자다가 나 마콰리 그 똥당고베 부졸라가 나 마케디 그 켈레 담자가 나 만니마데 샤바가 니마데리가 나 마좀고 고요아지가 나 마시 소나 가 중마타도 고드네 가지가 나 마냐쇼 공고바 대이가 나 마초딩 그 딜라가 나 마테에바가 나 망악바 제소 고룽아 마지가 나 마토하나 가 중마타도 고드네 가지가 나 망응 할라 주바 나 마냐쇼 뭐버디야 이가 나 마냐티 소냐가 나 마토한데 그 꼴로가지 그 짜치 부르가 나 마치인디가 나 마초딩 그 딜라가 나 마치하나 가 중마타도 고드네 가지 그 망악바 개보고디야 이가 나 말라할라 주바 나 마초모 나바가 나 마랑사 거고 내가 나 마초모 나다가 나 마소고 거 여지가 나 마시 송한는 거 좀 마타도 거 내가 이거 나바 제보디 이거 나 마할라 주바 나 마초제 보고 나 마도 거 뒤디가 나 마할라 주바 나 마투나 야랑 같은 디가 나 맘만나 말라가 자베가 나 말할라 주바 나 마초모 나다가 나 마차나 거 좀 마타도 거 내가 이거 할라 주바 나 마냐쇼 뭐버디 이거 나 망나바가 나 마제베 콜라가 자디가 나 말할라 주바 나 마디나가 이거 나바 세바가 나 마레지 그 텔라가 티엔디가 나 마레지 그 고스 고고 엔디가 나 마초디 그 딜라가 나 마니 내나가 나 만데가 바가 나 마티나가 지 글루모 티에이가 나 마냐와 할라즈바 나 망고베 딜라가 나 만틀람비고 고토알라 가고 마타도 고티나가 지 글루모 티에이가 나 마냐쇼 고고베가 나 마중아도 고타티오나 차베와라 쇼제
1: 생겐나 보초 다모투 최게노 상게 도추기 낭튼기 규순 중리 슈네 테다라 伢说我们把帮林子别我请主那肯定把到给这点强处别们拉出错到罗门几百里这边的呢我们把帮林子别提罗南给阔米给天前他念堂朝所求的罗门伢说我们把帮林子别提罗玉都点场的趁随当日伢前培训我们把人与土七日罗客的样罗玉给罗玉日七日年冬给今年抗顿当过冬的就讲 我们年二年来所操的国心谁所年下他光度初就通往咱们的天天罗布三个米切不他给农业局就大学名字名孔牛没变我们罗木罗罗布三个也没写变罗木缺给我们把这几三周边罗布西几那处这写不得了罗木讲罗银罗布滚顿滚中写不贴他能给这些堂借冲给口语能力端的来把这孙子当点我们不
2: 昨天青蛙他也挪不赢他了米特没变挪不赢团员下班路也挪不赢路了米特没变挪不赢观众观众米也挪不赢可让米也看挪了挪上去天天可给天天看着他我们在街上扭动着他路出来信给别人吃不起他了内村母亲米也没吃不了这是女鬼变了去不了小这是年挪不观众观众听我们在街部的下面那不是
0: 三弟弟，创建他三娘村，他们筹备插队那位，他从缺给农村南去，空都区别，农村过去，同不行，连接个年龙东北就一边，连接村，同能周边过年，年个王伯来把这这天三不休。啊，我老子把那么点那个这个，我不点一个那么阿伯个那么结不过那个这一个那么了，哈了就把那么点那个这个阿伯。 세바가 나 마레지 그 텔라가 띠엔디가 나 마레지 그 고스 고고 엔디가 나 마초딩 그 딜라가 나 마니 내가 나 만데가 바가 나 마티나가 지 글루모 띠이가 나 마냐와 할라즈바 나 망고베 딜라가 나 만틀람비고 고토알라 가고 마타도 고티나가 지 글루모 띠이가 나 마냐쇼 고고베가 나 마중아도 고타디오나 차베와라 쇼제

0: 생겨나보소 다모튜 최근 노르상기 독주기 낭튜기 규순중리 슈네
1: 哦,我老子把那么的那几个那么了,哈拉子把那么路母,第二一个那么我们把不住第二一个那么错的,也那个的。天天,我们帮你们怎么贴上鱼都七十多年,白门了催错个来香啊爹不他,贴上了羊,路母金白,萝卜滚对滚中给清了给,我们帮我们来讲张当七瓦的给我他,没给村白,王不那么唐心,绿羊羊了,谢谢我他,给年心,什么爹我是穷的。
0: 我把库朗去我给内仓建国你了年些空库朗了车别杨千金给你催他罗密那边罗布天建国你了点点我去米朗了没吧我老公送月头天着内仓长塞当街去我去四个人都穷了谢罗布罗尼亚们觉得就讲长塞建国你杨千金我才的建立罗布你这没给通就打进那边讲团牛没白罗布的名堂人说罗尼亚们来把的聚会了 사진디네박세뉴삼디베사니기우레처포케도파바라 밥쇼 당신 매니 치신부 튜베 유기 포균에 샤숨 침배사라 제다 미직바 나초기 젠조 체진 마저탕 갈러빙가 내조 라속베 차나초 랑랑기 링요르키 고조 조베사 신나 남경 종신 징워시기 세도레진 내초 기우리 처포네 장송 로주 접세지 차와티 당제와타 원베 고랑 장초 라초 카나네베 냐바 인로타
1: 罗昌阿贝错了女子起初错堂绿团都文贝阿贝这次天上连土路玉都陪你罗不穷出所西巴的学习根据生命年纪罗人要么去把的长松开给色的掌握的文贝将最被长松给兄弟救了的用团呀罗人要么举起一路所长松了又就没把的松不的学不他长松开将文贝错堂路木给把心都来行
0: 노부티에

나 마톰다가 라 강고베 부졸라가 나 말하라 주베나 마콘네 터리가 나 마이 에바가 나 마짱다가 나 마치와다 나 숨미게 에바가 나 마초셈 봉지가 나 마톰다가 나 망고베 부졸라가 나 말하라 주베나 마케지게 틴데 제메가 나 마초야 나 가스 마콘나가 나 말하라 주베나 마노부 콘도 고봉지 고디야 이가 나 말하라 주베나 말로 이가 노부가 나 마이 헤베가 나 마하라 주베나 마토예 샤바가 나 마초나가 나 마제메초야 나가 나 마직자 마지가 나 마스 도사만 만두어버가나 마시 소원나 가중마다 아두가라가 티나가지가나 망고바 대이가나 말하라즈바나 만노부콘도 고봉주 고제르디가나 망아라지가나 마장저 빼말라주가나 마초어서 고시에지야디 그다디오나 차비발라 주지

라할라즈바나 바툴라가자가다 그윤도 갈라무라 갈라할라즈바나 바키야네 그 타유도 고키야베 그윤도 갈라무다 갈라할라즈바나 망아이 미유가 띵아도 고키야베 그냐 공고바다 갈라할라즈바나 마쳔은 레기 고베 몬베 라도 키

0: 생겨나면서 디랭키 편종 롱천년 체내 코 벽에 디내기 초두 리제리 체 리제기 최초디 시베낭 괴베 생조 초탕 현도 아직 하면 되가르기 처숑 신도 차체와 최근 노르상기 도주기 낭튼도 죽데 야총 원바방립 진베 베말라 최 초다 로모 낭친 주나 칸징기 지불리 개베 대상년 토 로모 노부 나오타 노르편 노르냠 주치레 겨울이 창송로 저럽 생제월의 침부타 창본도베 최근 징벽하니 노부 퇴여 샤보용니 지세 부모 인초 함무 송출 겨울이 창송기 가다라 지세 세모 인초 함무 티 계세 노르상기 주무로 표주 속이 도주기 류니베 낭퇴나 베베 체계 권의 랭신 담규기 중림 티다 차두나오베 저벅야 탱계기 스리년도 저벅이 디랭글의 세낭 저지 슈베 낭퇴는 창마 슈세벅이 레센 지메낭 괴베 모투 센조소탕 렌도 아직 하면 뇌가르기 첩숑 철생기 태 최근 노르상기 도주기 낭퇴는 죽게 디랭기 슝추기 중림 모서지에나 모투네 링교인베 Tengye Tsu Tudodo Lecen Di Senggyuru Kowu Lhasam Zhobe Dene Gesu Shukin. Lecen Di Zumjin Jigsu Tang Zogyong Shunkin Cetane Shibshiri Chenggu Kien Gejunla Ki Tsep Shunne Tengye Ki Ngan Tsu Lecen Senbar Togji Che Shukin. Tengye Gushu Nangu.
1: Tandani,
2: 수양미 탕구충나 딜리 학버지
3: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대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4: 수전 진이서 변해라 라도 페맹게 맹주기 냠버제네 세기 맹주 줄람기 맹주 맹기
5: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6: 무고방마네 기트드니 중야게 겐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7: Lamzho di tang xie jie sen gyu ni, duen to tu le du tang ni su mi.
2: Lo do min bar jung kam chue gui xing.
7: Di tang lam duen te yi dian zho zi.
2: Di tang lam duen.
7: Di tang lam duen.

0: kese kinada amjila ge longse dagje nang gur shubi na de ala chiji kharis nang gu yinal
1: ta longse dagje chewa ya ta dagje sien da man da bo nyok tri ti yori la
0: lese
1: inele ta nebu dile ne da din de si te yo longse dagje chewa ya ge din de si yu na ani yak shue chu na ale member sa yong je nin sum nang chu le ya khala ju de bo nje che ju kha pun je ma se che
0: lese
1: tini dagje chewa ni mu de le ya ko bu tong ba amjila yong go ya di ri is anti yong je khar che gur si na
0: 만주온 동마티아동네 계신바시라르도한 레슬레슴지라 로모웨네디 첩지부지레드 좀바다 샹람네 차쇼웨능춘데 퉁그리 수브르발 샹람네 차소쇼웨능춘 퇴미나 야 로모웨네디 임부덴기 요르벨
1: 단나 조그나로 차템부 창문양은 줄롱고모부르스 럽투마리라 제자 안주 샹람네 차쇼리리아 포모부기 샹람네 차슈리 롱게제네기레 차슈리 디마제바 롱기샤텐 둠보 갸게잼나 시로르바 제차시로 본년의 숙침들에 대해 차퇴식이 등동원주님 주세요 봐 리시사디에 디에다 안신중나자 다자게점의 지촌스르바 지촌 딘데스나자의 연장만자 디송원주 주면나자 직망부유대전배야 디수나자신배 카가디에 조부나로야 차제퇴식이라
0: 나자기에
1: 요체고는 농시닥치제야디리라
0: 레슬레세 계시다 키랑게 니림 교실 내 단 티신 생춤 내 당능시 로아모부 내 티다 이와 긴제스 지구 우유 민테 키랑게 오제스나르날
1: 레세 다 단능은 주 로모부 다 니림 교실 티신 생춤 딘저스 나즈 딘제 예오 체고는 군주 숨는 만자 다 가르스는 당보 롱모부 나즈디 조딩은 주 공도 숨난다 내달 차샤네레 대오유엔라 나즈 다야다 샹오 감네 미뇨 바바야 안디신도 나서 숙제회가를 차한데 추야 안에 점무망 붙어야 안 참참 주고 시조에네 시가 주디 시모 토바다 안 수고 차베 튜다 안 칼라마 주지 남사 나서 당요야 다 디신도 먼저 다리 지숨고네 차잖아 저 규디야 봄케 겐즈 셴바다 진도라 마르자 안 제대로 배게 자세 토부든데 요용 거래 제자 딘데 인디 좀 당원조 롱고무부들 조디 카레스나 먼저 단다 딩디 수리기 정대 딱지 롱셰다 롱셰 개베 규리나 로 풍선 딱지 당원조 자게 좀나 장진조 장진조 외 규리야 호진제 딘데 스제제 아니 자세 제동 오고 대제 아니 원조 자게 전에 병리 检查서 걸어 봐 병리 디 제제 병리 제고라 능원조 롱무부 위에 디땡게 카세브 십지 용고요레스 Tani ibu di ngan zu nirim ju segi di nazi di kandere sina di neda la ngan zu guo na ya da ngan zu chanpe gebe neda zhabu yore Siksi di ge na cheng shung gyo, cao gyo na gyumu na lu nazi dan je ane chubo xe ya la Ka chi la ma se sogu mogu sin da bie xa uro ba Kanto di mogu din zhe da pin nab sin ngan zu nub du sin zhe din zhe xe ya ge yore An za yu la cha xa na cha xin chang gyo ba cao gyo bin za di tun gyo re ane chi chu la cha xa na ma se puwa cha la sang gyan ba 다군님께 처리 마부다 처리 까부 디신도 하바도 응주 자게 좀 통신 시바 사지어 조부다지나로 디디 점봉은 주 조부다지디야 땅은 주 나지디 니름 주세나데 땡게 치주어리 몰라
0: 레슬레세
1: 아니 다 숨부디 가레스나 심룸 나지디디 나야 조 규겐라디 네부디 공신의 균도니 딱바 주고 시시 되냄다 양탄 양민의 샤오 딱바 강부 치지 다모토제 조부당디라 지리아디 슈체자제 두스 겐치제 응은 주기 샹기와 샹거스나 더 도부 자게 되는 강맹 코스 샹게 치다 낭래야 좀더 퇴제 안 연결 안 든저스데 저거 마 퇴용디 좀봐야 아니 좀더 딜 투보다 안 차서 든들 투베 겐기 안 차 튕거래 든데 저보단디야 가질 실수 죽 침부다다 차샤게야 든디요래 안 저보단 차베 지려 저베 친구수 든데 차 마부 고여대야다 야나 저보단 차베 지려 차 마부 퇴야 안 저규를 차샤나다 디 년가 단숙 침메데 든데 차라 딱는 오래 균된게 저규 든데 튕거래 다 디줄을 차샤나 가세 당바 Nyenge ge da den de mi se yo ma re. Le sen jum ge na zi di me den ya shi chu na long she da ji ji ya re. Long she da ji ji bi gyurum na lo long ge cha san thong bu ma se

0: 진아 타양지 말라데 촐라신베 간 스트루알
1: 오르발
0: 딘데마레
1: 아 레세
0: 말라디야 나좀이다 차르 코츠 독도스인 겨르와
1: 오르바야 디나로네 뭐 체어르발
0: 진
1: 로로
0: 디나로네 케셰쇼진 간도 탄다 아 눔추 로 디게지리
1: 아 레세
0: 더 베샤샤는 간조 남규직 저거 말라 쇠와 차시네 다 베샤는 게레 여러에서 게레 여리 능다 말이 게레 로니 여리 카제 로지 로지 디나 로리아 착긴 가르던 거는 난 좋단다 모르소니나 눔다 추 만자우다 근데 디마체베 주고 말라디 켈레 오시
1: 아 레겔린 치고 오레스 바니까 응
0: 다 말라지
1: 눔 맞아 봐
0: 질 말라지 원래 치슈 차슈엠나 단다 아 겐지 쇼지 단다 디리샤 눔다 추
1: 눔 레세겔라
0: 난주 칼로닝 번데 지 타롱 버르드 전에 안지 세뉴 드라나 드리 안지 출리지 때 눔리식 때 지도
1: 너 저도 와라
0: 검지 하고 싶지리
1: 지지지지
0: 아
1: 마테 콩기 시시 지르발
0: 질
1: 레세
0: 나 로잉 잠저 눔디 아 지 단도 다민도 야면 좋고 차도에 카지 양시지 닝부스로 할다 마다니 망부지
1: 지지지
0: 독생아 돈지 아니 그 슈부간에
1: 치즈 세르발라
0: 잠저 눔디
1: 두두
0: 졸려도 나로 차도 안추디 다지 다가지 추딩은 좋단데 디시리 어 마라미야 말이 단데 나주 캬과 마디야 추스메베 딘노베 아 지리가 샤가시리
1: 아 레레세 나주
0: 얍제도 요마라
1: 어 저발라케라
0: 안디 카디 살로데도 컨디스데도 추라는 식 좋아마리 코리아 마음디 추브지리야 카디 숲수시
1: 레스 레세 로로
0: 안디 숙첼로데도 딘데스 다가시리
1: 아 레스 레세 로
0: 네 로만 바베 슈고 탄다 나조 디게 숨직 숙체쇼지르시 안 디멘베 신다가르스는 기란스 탄다 나조 미레게무스나 잠조 탄다 눔도스 슈여라
1: 도르 발기라
0: 디마체 라과르도 추 양코 추디 가르스는 인지 디나로리아 탄다 나조 탄다 유부다부치
1: 어 주르스스메 어 유바르
0: 예요니 자로리 탄다 추다 눔도스
1: 수시
0: 야 디나로리아 지카바다 다 교회는 뭐지 마제베게 다과차체 된다 가면 어든디슬리
1: 어 권이 구스란데 유비는 베게라
0: 지 다 거기 있지만 도체지 아니 나저 나로 인지 단다 말라 나로리아 지 잠들 체마도 야면 정무 소마도 진짜 그냥 그 체체 아니 양 저제 유 다직 최단데 마치면 저제 도차
1: 도와줘봐라
0: 진짜 그냥 저제 도차는 가르치 가르치르스는 나도 단다 강가디엔스
1: 레세
0: 상기
1: 어
0: 양코 말라데 양카 체알리는 니요리기나
1: 로레세
0: 간데 간가이스리기나
1: 개베슈나 레세 레세
0: 간가이디 간데 양투시슈리 아나스타 망보시 코냐레 치민 치민 사치며 니마 치미 다르고서시
1: 오이바
0: 디 간갈지리기나
1: 레세로
0: 오디양 간디 디브루기 난당도 상기 접디 추다든데 까마도시 되두리
1: 레세로로
0: 디지르사기나
1: 로로 레세기나
0: 주눔도 레슈는 간나죠 한다 직주눔 그리고 제마도미나 num na lolia tanda di num zhuran zhoma du na tanda ganzu ma la na lolia cikto mangbu zhiri kila
1: no lise
0: cikto tanda gyage shuimna chu zhou ziri
1: mm-mm
0: dindegi tanda pishan inji na lolia tanda ganzu ka zi ya lega zini shiri turi sisi yuwa
1: o duwa li kila
0: di na lo tanda ganzu tanda o di di gani yuri kila tanda ganzu chu zhou ziri gani gyage shuimna di gani na lolia tanda di shuri lega zini shi na ku cikto shi yuri kila
1: o zhuban kila
0: yama li chu yuna chu 안 디나 로리에 탄다나죠. 눈 줬을 때 그게 가면요. 책도디 그도 자줘야다. 내가 지금 도야. 진지지지 경험시도.
1: 어, 레스 레스
2: 얘기라. 퇴신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키기 귤미 람초인.
2: 다리키키 센시마디니 펜쇼롱팅 년천대쿵 표회롱진키 짐주 태진시베 리세시
1: 로이기란타제나샴냥나주큐인디베토기차조지기차와리아자린스나로나슈옌라 콘제카츠즈니유나 야멘더 소브주게비나 솔로카츠즈니유나 사지기 투와스 두겐게라게데야 자린스나로나라
0: 哦，那的，伊拉地里，就讲南市，他那做地里多啊，那做，他那的，可能的人工地多啊。哦，这下了，这。人工地呢，阿罗里啊，学全部用那个啦，节能改为是多。哦，类似。阿罗里啊，他别下是那样做，他那老忙说，讲讲清楚些。哦，这下了，是通过。提前讲清楚些。哦，这下个啦。他的，地里下个啦，除了主要看起，嗯，停车些。
1: 嗯，
0: 拿落来啊，等等，咱们这弄不着呀。拿
1: 落来。
0: 反正等等，麻辣的吃不哩。
1: 拿落来。
0: 这个用不嘛，这不大，下面呢，就给他关心也不小嘛了。单独在那，看这个搞不起多少，等等，那做，都是他人工建的嘞，可多，嗯，这住个住个嘞呀，他那做，安个嘞呀。
1: 哦，是多啊。
0: 这个外面，嗯，类似。他的，那外地，等等，那做，这个是那手动那些些。
1: 嗯，
0: 那外地给啊，那些些些，空档修了。
1: 是是是。
0: 也给些，我的。
1: 杨江这个当地，嗯，
0: 他第一拿落来，江前学习他那个那做电视的去了，嗯，别想的穿了前面呢，嗯，穿也买不起来呢。第二拿落来个那做，他的路给不起，给完锻炼给呀，腾不单，但锻炼给呀，他的腾不，你不是说不是单去要嘛的了？
1: 哦，是吧？你给了？
0: 啊你，我的路电视学的去了。
1: 哦，类似。
0: 他穿了前脚衣呢？ Doktor sabji ya do.
1: Oh, lese lese.
0: Ti sabji yu na kyonche es chande gila.
1: Oh.
0: Chidane sumdone chidong barushli giri.
1: Oh, lese. Kwanze kuru ni warishwa la kya.
0: Oh,
1: lese.
0: Chidane tanda anzu ta kya yu na zidong piansu shansi ra. Ti kachi yu na nyema yu na chidane ti ye yu li giri.
1: Oh, lese.
0: Ta ti sonye gongbu che. Ta tanda yu na sonye mongbu che chumre dole na ta chi ye yu mongcha la ya tanda ti sonye yu chan. 像控制马力差一样，差。你买呢？你设备这个，它少了些嘛。
1: 哦，是吧？你给了。
0: 脱不起不起的。
1: 哦，类似。
0: 它别下去呢，根据你先把车上水把光什么东西装了，像少了点啊，抽动动东西。
1: 嗯。
0: 停车时间。
1: 哦，类似。
0: 你拿落来，等等，嗯，看看是不是自动变速箱提供盲车就好点注意了。
1: 哦，类似，类似。
0: 所以啊，嘛，给下去的。
1: 嗯嗯。
0: 第二，第一，根据车速度。
1: 哦，类似，类似。
0: 你根据你不的给了，提示了。
1: 听到老了，
0: 等等，地学了，那就解决学那摩擦片是。
1: 哦，类似。
0: 说起了，哦，类似。讲到说起，说的，讲到说，等到，啊，那边个说的，以前那老说的几股嘛的。
1: 哦。
0: 可说的讲到地里，那就，这不是讲到修了土是些，等到就地有啊，东古时了，它聚集地啊，玻璃钢是一个，讲到修了，玻璃钢，它聚集几股钱给，等到。 不要干了，买不起。
1: 嗯嗯。今天
0: 忙不就说开些了，提出来了，十九节。
1: 嗯嗯。
0: 今天提不如说差的呢，人家讲就多的。
1: 啊，类似了。
0: 啊，电脑老说差的呢，给哪样就说呢？呀，光充个差的。
1: 哦，类似了。接东也有理的。哦。接东俺们今天出去。那地加了人不的。哦，类似了。说了电脑类似了，接东也有理的。哦，是吧？给了。
0: 嗯，
1: 类似了。
0: 今天就是，你讲什么的给了？电脑老了呢？ 감자다야지。嗯嗯。自己学习不大，什么的。
1: 哦，多玩去了。
0: 他第一那个啦，节能啊，是的。
1: 哦，类似。
0: 他马前面那个那就감자다，他拿落来啊，他那别休息一下子，第大些呢。第，他那就将来这个节能的主要的这个怎么样？我们说呢，养不新鲜，老年新鲜，他干啥去？
1: 养狗的去吧。
0: 哦，
1: 嗯，类似。
0: 他拿落那个那就，他的发动机的变速箱不如了。 他讲究弄的你老阿的了，弄着是小嘛的。他讲究他，可多学呢，变速箱修了，电脑老弄着是的，讲究这一排了真的有的。
1: 啊，那些。
0: 他的洗车不大，咱们洗不过来的。
1: 哦，是是是。
0: 马拉水不大，可水不老阿的。
1: 嗯。
0: 可咱们修嘛就。

0: 아니 감자티 루리마
1: 노 레스 레스
0: 어디네 길란조 그도 다지 제약 삼루시나 배샤스나 다지다네 나도 조동스포르림나 감사바스
1: 그 감사바스 제샤나 야오히
0: 그리는
1: 시발이 길라지
0: 사바스 제바 차샤나 감조 탄다 장와데 차샤나 지다네 직디 숨도 직디 시도 딘데 버르스리
1: 티지다 숨도 네 시도 바라 지시발이가
0: 감사바야
1: 감사바지
0: 감사바디 나로는 안안조 탄다 세실롬다 세실말롬스 요르기
1: 나
0: 세실롬다 세실말롬다 가르쇼르잖아 개개쉬네 허거랑 연결다 맹교 계시교리
1: 레세
0: 대공제 계교리
1: 레슬레
0: 카제양 나나주 딘제요리 닝버 사르스신교
1: 노 레세
0: 저양 공교리 시동가 동제리
1: 로로
0: 디나로는 나나주 그도 소소 뉴체 가도마나 양 갈스테오랄
1: 르제제제
0: 다든지 감은 딘데 소르시네 사브진이 야도
1: 어 사브진 레스티체 담미
0: 파조기 배조 단차라
1: 제제제
0: 돌아 줘야지다 단니 닥경 근데 제임 하마고자 양 뉴제 로지에만 지금
1: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0: 자게 쉬는 차자 하우스.
1: 너 어디 바르기라?
0: 뭐지디 어 도도달라기 앙단다 그치.
1: 앙다치요.
0: 어 앙단데 대체 단단한 나초 단도 모르소니 망치야 지지려. 그도 담어디 아직 주눔 가르페주 다음에 어 잠주눔 가르페주 다음에 이제 다야 쉬리기.
1: 어 레세.
0: 다디 마데는 가시 디리기나 나초 단도 주랑 오진 가시 디리 주는 전료다. 아니 치다 바다스. 디는 눈 로가르기라.
1: 레세.
0: 그 단데 뉴엘리안 조약이 단다 단시오만의 소티
1: 어 저만이
0: 토이나 연놈디 전부 토이리기
1: 레세
0: 그간 로가리 바이스 치에스오에스 시오리기나 다디 그 공원체이리기나
1: 레세
0: 진짜 기구리 다디 나주 역사 좀는 그도 만집세 니리아 가르제도 되는 야오리기
1: 어 레세
0: 그라 그라 단다 모제 단다 엔티게 셰셰 니디 놈디 랩토 마리기나
1: 어 레스 레스
0: 어 그도 디시고르기라 모르다닝 듄 칠로데 시고르데야
1: 디 앙다디
0: 앙다스메
1: 어 제제
0: 주주 주딘레 챙겨셔라 어디에 떼지 갈로가도
1: 디 어 레스 레스
0: 다킨랑야 눔 렘바 갈로가스나 다디니 슈셴소
1: 어 반킨라
0: 다 렘바디 간다 인짐지 어
1: 주메메
0: 어 체롱교 제제 아니 낭다야 말이
1: 어 레스 에기라 Lolo lese gila toji ini mutu nang na zu dia tanda chato ji gi chwa ji le ya jan lis na ro na le gila kurang ge su ya di pi jin kong ge sa wo na lo le yang na zu gila ge se tin na ge di da zhe shi tu di ri sha le lo ma mu gu be ge le ya da chong ge na lo lo ma mu gu tu chen bang na zu tan de di jiao ma le dang di ge ya di di le ya ge yang gang bu ji ge kor ga de ga ji di yu ma le wo di ga wi ne blank horn this the sees ras ge bu duan en dang le ya ge wi ne jiang bu ya cha yong gu su duan ni di
0: 그런 쉬운한 단데 두스라나 좀 단데 배샤잖아 로고베 버룰이야 다치 단데 드로베 버룰이야 단데 디간랄
1: 노지지
0: 다 로고데 두잖아 간도 엔갈이야 동백갈이 샤면은 아니 잠딩딩시데
1: 오리샤
0: 아야 디간이야 샤면은 베르게비스
1: 어 베르게비스 레샬
0: 진 다디 간도 단데 말하다 조금 니자로리 경요 말이
1: 아 레리세
0: 다디 경을 가르스는 기난도 디르샤 가게슈노 파동지스라 말라란치
1: 오르발리케
0: 말라란 탄데기나 기나안주 탄데 디슈리야 원이야 직도슈르투스 디시리 젠치 하우스리
1: 윤삼바 로로리세
0: 윤삼메간데야 탄당안주 말라데 두스케세리 말라케제네 말라데 예윤니리 기나 디슈리 베르자야 탄데 시타가노 샤브라수라 샤스슈리
1: 알레레세
0: 인지란 로바나 탄데 베리요르발
1: 오르발
0: 비티캬스데전 그 길이야 탄당안주 가게슈는 지지하우스
1: 아 레레세
0: 지지하우도 초라치면은 배샤는 카시 나로 눈민교 카시 눈민교 카시 디보르려 기기 망치야 지기인 거
1: 아 레레세
0: 눈민교들이 다디 제면은 아니 잠딩이 되리
1: 어
0: 다디 견디 어디 초라치 배경이
1: 아 레레세 레세로
0: 달라과도 디간 사우나 베르차보제 갑자기 단데 디간에 베르게브제 나오주데 되는 보네 베르게아스
1: 뭐 어 도와 도와
0: 견 어디리기
1: 아 레레세 레세
0: 신나게
1: 오면 살기라 너 도시와 챈두고 리르바기라
2: 너 도체 난기라 郎国

0: lo namling ge khamsa thada kina chu se sim be li chen di na phenjo long chen nyen chen le khong phe ge long chen khe jim ju the ji se be nang se lang khor da gyong se di ji nga li chen zo gyong ba tan zalam ye la namling ge nga na chu lang khor da gyong se be li chen di na sa khor ri ri sim ma khe shog be chu zu gu tang gam nge tho la char jen the dong shu yu ta li chen khe din shu gon ju ni lang khor phe ju ta nyam su the le ya lo mang nyam yon den be lang khor khe jim thu lang je ba gen thu den la ji cheza kese ina kira nam gu lang khor gu chi chebe gu rim na le lang khor ki lula kha le ya da gyo nan dan tha thang nang si ina lang khor ki gyen che che si so gi ne thun than thong ne gyu bi na ngan chuli chen the ton chebe gu rim na le le chen ki the ji kha bang chang le wo ge gu ji chu ge sum nga ni chu chu tha le wo ge gu ji chu ge jing nga dun dun gu ni kheng rung gyu je ngan chuli chen na le ya shu nang gyo gu su yin le ngan na chu par ki se ba ji thun nan ke ni da wa zhe xi la ji thang nang xin ki ling ge ne phege chilam dum si be kyu yin ki di bu gyu je kiran ki thosik ha yin na che ji gi nam be thon ne gu na ne ji gu yu la te thun nam ling ge ne gon ja yu bi shu lo gen thu den la ngan na zu mo thu ne thang de cha zo ji gi chwa shu gen ge la ge de ya challenge na ro na la
1: le se
0: kuran ki chwa de ge la ji si ro na di zu wa la ngan na zu nam gu lang gu da lang ga ga le ya da ji du du cham ba gyu min du su ba la
1: i
0: ne cham sa gu du cham ba ya su shi se bu thang de ju gam su lo gu ro ge la o di je ji se yong ge su ba la
1: so se bu di
0: so se bu di o di se yong ge di zhen ra ji ka ri na sa ji ge chwa shu gen ri zhe du wa la ge la lo ge la ge de ya se ji na ro na tho ji
1: Tadi kongshun yin la, lo seib di na nyan da chi xe.
0: No, riba.
1: Maam di na dang na zho chola chinbe ki, chanda chi zhido al. Lo seib baya di, lo tanda becha na gebshi, na gebshi, susu lakbe geyo man zang, ko lo ya ma geyo ra al.
0: No, riba al.
1: Odi genye di, gyaga shun na denzi faas giri ki la.
0: No, le se.
1: Di lega chi ma tuwi na, odi chi giri ki la.
0: No, lo seib di.
1: Lo seib di, ho. Becha shun dang zho, tak ka ka kardu tanda pi ka la ya, shab ra al.
0: No, riba al, tak ka che.
1: Pi wo di ko chu lo ma tu bi ko ta ga nan ja de de i ne le chen ya de ta ga pi ga chen
0: no le se
1: ji ji cha de ti mi ya me na ma na zo mo de dan ja de de zan ne num la bu cha cha ra gi la
0: no zhe ba le
1: ge la ta ya ka ga de zhe ne num ji ma kan de lo ru sa ji che num nyong cha bi ge da in ji ji ri gi la
0: no le se le se
1: ta e ge la de ya shu chung na ga na zo ta de di shu ri mo zhe le ya ta de o bi di shi shu ri o bi di na pe sha na tin ji de bu shi ren gan zo mi supul cha cha na
0: lons
1: la kwe cha da u chi
0: o le
1: se le se chi shi da ti im ji de le tan da cha de le ti xian lan cha le ki la
0: o le se le se
1: ti lo ti shi mi de ki la ki na an zo dan da ai ba si da ai ba chi ji da bu chi le
0: lo
1: dan da zu o di zu mo zo sa mang cha ji dan da o di gyu je gyong ka le mi de du al
0: no zhe du
1: wa lo ji yin be shu go gyong o di de me ki la ka se shu ji li
0: o le se
1: le na lo da pe cha na chu zu na lo le chong da condition terminale taxesia logs dia shuri ddb shugo ani koi kyonde kare kare mi kase sho diri
0: o lese
1: ta pesha na gi lan zo ta da chilo ta da gyage shun ji chi da member cha ta da ji she shu ma da
0: ta
1: chik do da chilo do le ya chi gyage shun shong ga si ra chi ga shu ma de ji ji to la chi mi che ge ge ba da na yan di ta tu ma de
0: a
1: na zo log di yin be shugo yang ta de shu shi
0: dan san ta de bu yu ba
1: ha ta da gan zu ta da mo zu su mang che le de tan de
0: no le se do
1: ha o bi di di
0: yu
1: je o di na lo ne gyo de na ani ka se shu ji ri
0: no le se ge la no no ta ji ani ge la cham de ya yang ge cha zhe ji ge tuo shi du gen de ya zhen le na ro na kuran ge tuo di du shi zhe duan le ng na zu lang kor dan ji ji li chi chu yan de qin bi ne chu zhum gam na lo ge num de jiwuris yis. Kurangi langkho ki netan di yinba chasha namgyu ne nga zu chongkin na lo liya pechwe tengu yis. Chazan di jiya ki tujwe di la urwa la gila. O di kandis tsega chawo yina sashtu gwen deya jalan isna ro nal.
1: Tadi dindri li gila tanda gila nga zu tanda motu su suyuk tanda di shwere takyong lop di ish mebe.
0: No, lisi.
1: Di na lo liya ka sayup shiw chiri gila. Mang chesh nga zu di na lo liya ta pecha nga zu 개개슈네 변수 상세라 대양카 척도 이르기라 아 간실리 허상실리 허야면 CVTC 코스스 만저베 긴기 답견시다 렉스 케규 우리
0: 아 레레셀로
1: 디나로리아 겐랑 탄데디 치투리나 에 따디 기나 타랑 보다 정견나로스 케요 말이기
0: 아 레레세 케요 말베기라
1: 로 치투리 잡으시고 딱고 잘라 잠세 돼야디 겐랑한 주디 탄다 정견나로 돼야디 잠세대한 숙체
0: 숙체
1: 나로 자다 소시오 말해
0: 너 저번 기라
1: 야야 또 시에 간간 시 캠 캠이야 저 말해
0: 그
1: 숙체리 나기랑디 눔디 저 졸리나 저저다 코미나 kutuji jine yawo yore
0: kina. Oh, lese, lolo. Nung di,
1: ta kanda lolo, maji wina chola dhuru mishu, je wina chendeng nung chilo wina takta yawo yore. Kolo kanda lolo, na lolo ya tanda, nung gili ya kina nga zo, tungu maare, jamse tingyo tanda, kenyi mong buchi yore kina.
0: Oh, lese.
1: Pi kisi di, maji wina gyurung buchi wina kiong kare yore sina, ta becha chana kongne ti nishu, sumju ze le che, ane inda lingyo yina, nga zo tanda jamdo yung nung di je wina, 出个么子有嘛嘞？嗯嗯。嗯，加个什么呢？变速箱自动变速箱。
0: 哦，
1: 类似。那老个他的的各种不，这女士什么就亲切，现在结尾呢？弄皮个去了，底下擦嘞，卡不洗不起擦嘞。
0: 哦，类似。
1: 卡不擦就看得见呢，他的穿了蛮清白，擦上嘞，啥不结尾呢？嗯。啥不的，他老不算账，你不如给那样子，他的别想呢，N
0: 啊，来来噻！
1: 啊，点嘛嘞呀？这里去啦，就弄养生养生，这边呢，说了呀，他讲起呀，他看见多了呀，我这里去。啊，来噻！要是穿平的，这里穿出来呀，那边呢，你这边呢，差不多吧？是吧？电脑里呢，他卡些休息去啦，去啦，就他的嗯，他讲起呀，是滴血的去啦，保养手册是没完了。
0: 哦，来噻！
1: 我这里的地方，嗯，今天落地的。
0: 老师，
1: 我电脑里呀，卡些东西是滴血的去啦。
0: 来噻，来噻！
1: 他去啦，你抽个么卡里面，他的呢。
0: 卡塞夫斯科马松了，哦，这些，那你打工他的保养手册是的，嗯，
1: 我的单了呀，他的卡塞夫斯提了，哦，那些了，老伊拉托西模特的，我那做口音的被托了呀，查找人家擦手，我那学那个，人家擦嘛呀，托见那学音了，他是的，那模特那个啦，他的我那做的呀，穿西东的呀，咱那是那罗那，嗯，他的裤裆给浪裤的，他打工给退休有所送过多完了， 我的是，
0: 那你车间的鞋多。
1: 好几期，来说，俺那做吹弄的，做不过了，恰恰送给多完了。那得行。那，俺那做给点了多完了，吹弄的做不过了，恰恰去咱俺那做的可是最直接啥不，路那用过云南是，人家用过云南去了。用过了。啊，来来，别别，咱们张书记，姐姐这样给吹弄记录。那得行，有二百个了。
0: 有
1: 的。弄死。但，地理去了，嗯，给啷个的，给些。
0: 他家里学的汽油发动机是了，哦，是吧？那个，
1: 他这是的，柴油是了，
0: 哦，这是
1: 的，亚洲的去了，嗯嗯，他别想是那样子，但他汽油的呢，冷冻的把车上呢，冷冻给主要要买的，
0: 哦，类似，
1: 引进民机，他的地过的，嗯，柴油的路的去了，嗯，柴油的，干嘛哦，嗯，他那样子，江浙冷的，干嘛搞出了，别想那可些土，土产啊，对，他的那个是你忙了个，钢是了，哦，是吧？那个，干的忙了个。
0: 杨迪，
1: 春农的老家的，朝鲜桥的呀，朝鲜桥街，哦，都是，我的忙了的，春农，他们江浙农的忙了，就不路去，大门进去去了，路子，别下去了，他江浙路啊，江浙路，嗯，他在江浙农人不晓得嘛这个了，
0: 哦，是吧？
1: 你嘛，咱们是加，咱查说呢，恁这个呀，查查他，恁嘛，咱是这个呀，咱们去汽油发动机了，柴油别去当了去了，
0: 哦，类似类似，
1: 那你，干嘛你学的是对？ 俺妈咋晓得？他的当然要买这个了。他可能啥子？他可能下去。俺那样的，就弄的，这马蹄子，他可能下下。哦，类似。过个啥子？那老了，脏兮兮，咱们说，过江浙那边人要买的。
0: 哦，类似个了。
1: 俺那我的妈咋子？俺新娘俺那做，他的春农啥不的路呢？要我的了。
0: 啊，
1: 我都是这样。
0: 反正主要有的。
1: 有的。
0: 他可是柴油发动机把车是呢，俺那做可多呀。
1: 嗯，汽油开出来的。
0: 嗯，那过年怕看到这老巴的，老巴就用嘛这个了。嗯，那类似。老妈爸就干的嘛，就那可多的些个嘞。哦，类似类似。怕就老巴是不是的？哦，类似。那类似。老老给了那些，他见那卡塞夫是那穷死了，老他去给了那做查找给了，嗯，给了给塞进那把人屋内，他见那收银是卡塞夫穷死送给老他去给了。
2: 推荐俺去兰国东岸的多纳西了这种兰国大酱鸡，现在也不买烟了。去让卡罗啊餐厅行了这种啊。推荐俺去兰国拉，记者也不同那样。兰国的鸡卷在里尼，人尼鸡什么东那？去让菜当点别卡罗啊些卡拉因。兰国大酱你在哪片他？今年网查点别电视观众局，去让去今年人尼鸡兰国拉大酱菜当呢？兰国的鸡出来了，卷说了就特片图了。
3: 今年，去让去兰国的农坛乱了春秋菜单呢，可乐是不是菜单少？兰国东各地军事贴看到抗日用途。
2: 他的，去让去三星别立村的呢，
3: 今朝天天立村给南山立村，兰国大将谢天意。
2: 단계 내재나 수교로 그래서 쉬어
0: 모퇴는 안 안주 저티난 베드링기낭 드시라도 토마스 타마게 퇴즈나로리아 감 주단스도 디나로 세디스나로나 수위
1: 러터시기라
0: 음음
1: 에 등기기랑니 단데 놈다
0: 추체 놈체
1: 어
0: 잡아라
1: 주다
0: 음음 추체 놈체로
1: 게지카스로 잡아라 어 근데 디나로네 추나로네 단당은주 더지 로마마 바비나 얀 디쇼리기라 기랑주 단데 인지 말아 망차지 간라야 단다.
0: 응응.
1: 추 야티야 저리기라.
0: 런스.
1: 단다주 그도 기억해 주는 댄스쇼이 뻥지리.
0: 어 네.
1: 단다 어 디리기라. 신뢰다 안 되시도 전에 추티야.
0: 추티야 어 잡기라.
1: 금제 지구 지기하네.
0: 어 잡기라.
1: 근데디 어 말아가네야 춘주 딘데쇼리.
0: 어.
1: 추 딘데스카리.
0: 티야.
1: 다디 어 추다 내 테마도 비나. 나도 단다 양 최제 리제. 단데 인지 로스 마음스 메베 어디 바음 그리기나 다 추디 숙세 쇼지리샤기나 추다 눔제 딩겐지 쇼지리샤 드니니데 단다 어 베샤나 다 인지 말아도네 로 마음도 바차소나 기랑도 단다 탑시 역쇼 가다스나 랑가 바지 수지일 샤제 근다암도
0: 노 리세
1: 디 우주제 개밤도 기나 로 마음도 바차소나 다 경유비 갸지가 돈사브레
0: 지지지
1: 락바도 기랑도 단다 컵다 디게게 지글레가 침마도나 믹스에 잡아 줄이나 데시키브리
0: 어 레세
1: 데시키브지 나나주 다 두리세 다야 말이
0: 어 레세 세가
1: 나로야 단다 다 이렇게 쉬면 라간세 간 단다 레가 세세 나로야 베 마스 쉬르킬 아니 야 쉬브다 안 되신 조선 첨부 루리
0: 어 레세
1: 디 로마암도 바베 쉬고 기나나주 단다 인지 말아디 대부남도 잡아 줄이나
0: 어 잡도 길라
1: 도알
0: 로
1: 다디 바자스는 기나나도 예지 약쇼지 답해서 뉴트로슘남다
0: 인터넷
1: 방점샤지
0: 지지샤지 카카제르 바게
1: 모터한테 개와기니스메베
0: 너 유바기라
1: 도저스가
0: 지지스게
1: 겹지 한 모터 소스란 친이 야오
0: 어 레세
1: 다디 두르제 담바산 배산 세볼레 낭담도 두르스탄
0: 경 지지지
1: 야마볼레 낭다야 마리스탄 담나 인경첨 부스시
0: 어 저반기라
1: 다디 인짐지 담도 쉐인기라
0: 로 레스 레세 기랑 공개 메시 참디야 다도 탱기기 만나주 초한테야 커서기
1: 난게
0: 좋아스던 도엔 이게 라게 수야 체비는 탄데 릉놈게 인지디 자연놈게 주그리스
1: 라리
0: 저반게라 어 그런게 지베스 연교치 태좀 신난도게네 어디야 게라게 된게 다그란 순게 응나 좀 릉놈게 인지디 자연놈게 주그리스 봐
1: 라리
0: 라 레세 타나리샤
1: 어 다치오 파동지 자유 드라이어리
0: 어 송구도 말
1: 치유 파동지 치유 주도 말이기
0: 어
1: 장세 잠담이 로 바지 용 말이기
0: 어 송구도 말
1: 디지 용 말이
0: 로로 레세
1: 단데 어 디르샤기라 계속 자유 로제야 랑가강 드라이어 말이기 그 잠도 심어도 제 감주리
0: 또 잡아라
1: 다디 갤랑데데 남규 단데 야메는 뭐 주체 갤랑도 신나래 단데 트넘 시제제 공리 답해서는 시동아도 신체 아디 장세 다만 지제 사바시
0: 아 레레스
1: 나
0: 진짜 탑시 요리를
1: 봐라. 너

0: 근데 카지 디르도아가 나서 최놈 교룡 뭐 마치비치 헌터 아직 제브랄
1: 듄
0: 다과디게 단데 최놈디 장마 주요나 아니 안 다과 참나 단데 최놈디 단데 잠전님디 교면도 섬 진짜 말이 니네 당한조 장마 맞으면 아니 그 니익되게 주주인들잖아 아니 다과 차야다 나로리아 다지 단데 잠조심도다 근데 그 안 개차부차야 라과도 즉 최제 도부차야 아니 나서서 디리기나 제다네 켄데 숙침부침이나 숙맹교 아니 놈레 사야 숙침부 근데 시작도리기나
1: 레슬레세 사실은 이 코란게 소야 제빈디 고고 여르베스 주야기 이제 고고 여르베스 송구동에다 진디 고고 여르르반기라
0: 주네용 그리기나 뭐 주네용 그리 다 저로 어차도는 다 디 디리기나 진리나 티주 맨제이는 그나나한테 트눔시 샤샤 티주 연제지는 그도지 주시는 약어요 이렇게
1: 레세 혹시 좀 먼저 비인비나
0: 그도 트눔시 잠드눔시지
1: 레세
0: 아니 패티신제 녀일지 제신다 이렇게
1: 런스
0: 딱히시 진리란 티주 연데 비어서는 즉 주시네 개미주 경제요
1: 어 레세 레세
0: 어 레스
1: 로로 길한테잖아
0: 어
1: 레세 좀 주바가마 마치스도겐이 길아
0: 너
1: 그새 세세 똑점시나로나
0: 레세 길아
1: 너 터치
2: 남바바
0: 오 나가 아마
2: 단음시 초로친 자지신데 좀 어시시 차용기
0: 레샤 레샤
2: 남바바가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브지 저카투게
0: 닥다리 쇼링이 모타눔지루
2: 모타당고 마리 녀트차로리 팅사 모타만베가라 샤사카보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유쇼 Tile nang baba ngayi jiju langgo de jie zho.
0: Che za. Naga amra nga xeya le yung chen duwa. Mi chang me ge ho nyung zi da.
2: Riba.
0: Jiju langgo na la mang zi de bi na. Shung lam de yang zi si cha mong e seng bi.
2: Riba.
0: Ma se ku yu e ba zho su ya nyung si la zho zho.
2: Riba.
0: Naga amma.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제
0: 다시에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나바바
0: 야 나 아마
2: 예소 겐근 청부디 지체
0: 어어
2: 대니스
0: 니스메
2: 다조 다조
0: 다조조
1: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座全部没有味气场面几个了忙咱们兄弟也不远今天老板要忙出去的了ABS哦ABS
0: 카가디
1: 카카
0: 요제나
1: 차차
0: 시동 사지라
1: 그래서
0: 디리스 다디 디리샬기나 카카다 군이 로가스르시리기나 가자치기네 레가 로가리
1: 어 레세
0: 노 다디 디샬기나 ABS는 안전조 다 콜로 캬바기다 인델야 단다 디스메베 뉴크라다 인데스메베
1: 다시나
0: 카카 갸베급수 녀망 안주단다 뭐 닝부이나 다도 카가디 지베시고 콜로 두스페 트위제 두그리기
1: 어 쩌르르스라 딜리야스야 제제르반
0: 디 요마디기라
1: 라라
0: 한데 디 레가 가르치고 디리기나 지드잖아 코 디시고리나 담레 담레제 콜베 트위제 두마레
1: 어 레레세 디
0: 카레케르스는 콜로 마케야 케어리라 어 데알레 부루 단다 카가시오마네 제시시
1: 레세
0: 통어리기라
1: 덴바유바
0: 덴자차요
1: 로레세
0: 덴자차요 뭐지 카다 차베기량 마뉴야스메베 어디 계시고리기나
1: 로로레세
0: 다디 로세브드 바차스는 그냥 디 도리세 담도 라파트 맘 밤네 지단네 단통마리기라
1: 오저 발레기라
0: 어 디세브디 단들로 통체 되는 배선 로마세 단도 란잔 다가 지도나 다른 부채 배선 지구 숙천부 있나 디안 카 까모도 있었다 카가디 손자 냥가 잡으시죠 이렇게
1: 노 레스 레스
0: 다 디는 이란조 야 도리샤 짐도
1: 노 레스
0: 직다 인짐지 타고 디 바제 대베시고 다 디나로래 단단한 조 디리기나 로구다 양

0: 맨날 가가 작대다 팀이게 단다 어 디셔리기라 저게 주는 에비 스팡스 쇼리
1: 어 레세
0: 나로 교인 어 양대 동그리 빵디 나로 단다 빵선 단다 디리기라 간소 기라운도 가가 지도전에 놈 두스코시기
1: 카참줘야 들어
0: 카참야 저리 카참도 전에 디 나로를 단다 단들로 그러기나죠 양지 가가 지도전에 다 디셔마라기나 놈 맞아야다 놈다 놈 클롱다 클롱 다 디 만나죠 로가 야진이 되면은 아니 각가마도 비었다. 착붙이. 남 유직붙이.
1: 노리스.
0: 먼저 다가 욕줘야 지어리.
1: 리스.
0: 되냐 그 잡으십 지 시작이나.
1: 로로리스.
0: 다디는 인지 야 도리체 다양도 기나.
1: 어 리스.
0: 어 된지 시작이나.
1: 로로기라 도제나 칸다랑 안나조 테링글이 세나 로리아다 안나조 천단제 지미 천다디게 취세비인 비는 안조 니데 등고 유버발라.
0: 나리.
1: 취시마무인 비는 태외견네 안나조 어 랑코르다
0: 嗯，你追求拉米那是一个，那做那么久了，同行了呀，决心被决定拿落了呀，老妈妈爸爸说过，电话给三木去拿姐姐呀，模特单的难道要买的啊？三木这光呀没不完了，那得了，嗯，一接两块卡卡接，塑料下午月吧，嗯，养狗大姐，下午月不完了，那得了，老老累死累死，今天团队第一时间了，
1: 嗯嗯，
0: 这边是第一年多了，
1: 哦，累死累死，
0: 都工作了，
1: 哦，这下了，
0: 那第一呢，第一下，然后呢就哦，卡卡的，嗯，六百天下去，
1: 哦，累死，
0: 就加个什么呢，第二。
1: 嗯，手刹是的，嗯，谢谢。今天讲杯子呢，他脚刹是的，第二年拿了呢，他的脚段短一些呀，脚底有点紧了，嗯，脚也有点热些。第二年呢，他的第一呢，给他第一项，那做他的落，他的电子手刹是的，给他选了，我第一第一项了，他第落爸爸说，杨给他做他的嗯，三维呢。
2: 嗯，类似类似，给咱老推荐呐。啊，你给咱给嘞，他这里在哪里呀？俺那做，嗯，八路金桥街，他的人民村他妈，我吃的那些啦。你，看谁不是那谁在那说给咱俩人头呢？推荐那修烟了。
0: 嗯。
2: 老，俺唱的嘞，对什么？俺那做退休基金被停的，人是迷茫去，俺那做进不去，天天是被那谁让块打工，是为了钱的，是他们大些烟。俺那在哪里呀？修南烟去，生前炒不灵个苍茫呀，因为呢推荐那修烟了。俺那做，嗯，烧火鸡面，这是迷茫去，铁东看哪里呀？解决不？面对修烟推荐哪了？
0: 老，推荐。
2: 老，恁给修店家伙了？
0: 修店家伙。
2: 老。 人家年头吧，他都老鼠吃多呗，可就来救我一趟。中国古城看似人类可救，情侣恰上了，人也哇。今世真过土呗，点不有把汤，恐怕部队落地不能吃。台湾各属南昌人们年吃不汤，前年集体不住不要吃不汤，咱俩年岁吃多，起码只挖吃多，光木吃肉绝对老鼠样板吃。

0: 후다당리 연금 시비에 다베 동위 지배 추세 균세 매버라 혼돌 동구 마봉디디타 미마 대구님지 타데타 타다라니가라 탐지 제주 타종 지구시 타점 쓰고 조정 시슈 치로 당리 타데타 타다라 몽주지에게 자주 라더라 슈친 제대 미지카가 미마 라노메베 기혼 송케타 디진데베 김시 중계 자주로 지된 지구 닝진데니 조용지 조저고이 원배 크이메 원에 예급기 남장 개전 조류 자주로 협조 좀 하다 계속 후다 지구시 지용진 도시 섭도 당에 장도진 네번 뒤에 칸이 제대 장구용아 협조 좀 하다 고고단 제도 후다 제도 유림 용소 레즈 대랑아 조준 당 고림 된배 권에 나더러 덮기로 계속 지구 예시당 개난라 고이 집에 주제 균제 매바라 공도로 동 구이신 결조를 때내 폐제지 까지 쓰고 하다 고열 때내 폐제지 발동 세로 당가라 퇴내 좀 못하 총결당 총수님제 망송 계속 시름 최종소 전에 접공 결조 사교로 지교로 군대 동구 송열 코리오 리우스단에 치조라 고이 지수 세로 당대 쾌공지 폐제지 낭제인 구수 균두 폐와 지구바 제제 내송 남시 완전 정기 시진핑기 당소 공부 롭정 다 나다라 띵설 제네 당소 레든지 지용지 추제 균세 매바라 토르동 구바타 시진핑기 당소 공부 롭정 다 나다라 사교티 등급당 내친 두급시 링기 첩시기 링기 개진시도 지네 양탑의 시든 내제 따와주바타 라랜다주 송제 당섭시대 세신공하루에 도바타 제도공하루에 내제대 롭정의 편제 두릅사베 당 조정의 럽친 내시사바라 군대동외 수념 퇴배라 랜도 유로지구 양탑의 시든 내제 따와 대모주바타 라더지구이신 집에 퇴연도 당 주바타 망了 편도주인바 세르당 퇴배 특준 등과 담지 응우주 제기 자외 랑지 초용의 퇴주 체대 담지 퇴응을 시규 타종 체보다 체류 유지 중일의 지송 쇼와 토도 발송도 미마지 초소 랑내 망조 님정지 퇴중 름가 동의 등 시송기 퇴전도 지내 담진 체바 멍신 등과다 토를 편배 퇴응을 망점 주바 모두 주제 리우스 동화다 퇴주 자주로 담진 제 체내 라레타 미마 로주 제기 십제 티투베 중재 상부 후다 되고 장애 정도 집에 구자람 저희 태국 창도동 구이시 전단의 시내 레제부 구조 시부터 레제의 시내 레제바라 딩조 체대 우유주부터 레제 기회적 구르쌤 시름제라 통신 집에 미 구조지 치조 땜부족내 라섬 남다타 주장 기회적 코피부 제지 레제비 본관 조정 후다 시부터 모두 로슴 직도인타 가제 레준 집에 남부 상부시 되고 초용내 당 내부 종교로 군대 후다동 구시 루소는 구시베 대대 참매 준주 지주 준종 세대 대당 남부 군도 루송 치미 배배타 루송 치미 종와 루송 치미 내부 제 용교로 시지도 군대 동타 정에 다 루송 냠셔 다 냠주 띵섭 시바타 다구이 저 종교 견제 단대 내부 동와 모두 망소 년정지 취미 주주 다 루송 그 내된 주리 제 전에 주장 雄장 그 첩세 코류 대 구바 제제
1: 내송나무시公会财团，责任工作，劳工组织，德行难忘了，连都配备不是。三九七七节，培育冷聚集，普及三八。我们去集体一战呢，两国去同台摘牌，每个集训呢，农民修冷牌，普及全部穿越。 산교 최고체제 표규 렘규기 통도시베 낭 드린 모힝아모 당기 나팅 포교수유인 롱원드주타기 광토 아모루가기 표규 렘디토 체제 란맵샤네 중남중규 최심댄당유 두츠초미 균시대 아몬티드 양토기 아모 당기 지슈타 루유제시 아모 티엔기 제럽제기 렘부샹베 텐장아시 내신 모힝아모 당양 드럽기 포교 최토 신슈 럽토게 유프리 Shamla ti gwar ki san ju san ro nang. Si ling ne ge lam jik le gu gu ju ti nul yue ba na zar gu ba si ne Tsunup suri puri rang yong zhou Wui lam zong caga chong de tu jor Mi mang bu si ki chobi xiong lam ki guo zu sa ni Kor mu ri si ju yu. Wen yang xiong lam ti mo jun hong tu Nga mong ti gen dong chang ta Nga mong chik lun be Kom zhu li di ne pyo du yue be Ci so yi lam bur che. Tachin na tiling an cui, gyok sam di ne chobwe xiong lam su yu tog me sam dun chang sa ta lam ni ki ning dop tar yu mo hing a mo tang la yu lun xin nang tu. Mo hing a mo tang di nguan ma jek dong gup jeng ngab zhu ngasum lu, Zhonghuo Zhongyang, 农场主义作为品种。

농촌 센스 유배가 제 세모 링겐 쇼부들이 농촌 키 칠람디 규 다다 링겐의 생우 소변이 센디니 본주 농촌 년칠리 원기 표가 농촌 토구 지 슈베 감구주 유배 냥포니 태동리 센이 디링키 냥포니 리 센디 된준이 넘어 천소 용수 균인배 링겐 냥은 순리 센 세모 탄탄은 신 리센한 슈가 비교 그 슈규 탄 다다 센심배 송세디 구미가 지 농촌 키 생긴 총부 링겐을 표지에 있는 넘어 천 토스임 조비 원배 민들 슈인

0: 다딘다 아마 장마라기 냠사야라시데이 겐남 슈벤 니마 잡라다 내일 허가 자데 손나 대실라 도서 다 동디 산도 용고라 부에니 아지
1: 네선
0: 로시오노 구시난 걸
1: 너 슈덴 장고
0: 나 도지

0: 레인 스모 캄상 레인 시바난 켄 스모 캄상
1: 공과 섬겔라
0: 나한테는 할 수 있나
1: 다디는 바상 거지 세율라
0: 네세 바상 거기랑 시바 근데 있나
1: 너께 시 장지 보유 통진에 자율라
0: 네세라 이세난 체지 시베 송신 아가 세키 시베 디크랑 예소피아 있나
1: 루시에 냠부티 당도 녀냐 보니 인사래 능에 깨라 육세로나 수세일라
0: 네세 터제나
1: 얘네 저 집도 되는 장제 종 태규 님과 동조로 수 낭시에 되지 아주 변호라다 아주 변호라 능수랭 예세로나 수세일라
0: 네세
1: 얘네 저 집도 도모 종으로 도대상 건구 동조로 수에 되지 변달 사도라 세로나 수세일라
0: 네세
1: 얘네 버리든 도바르 차례 낭시에 되지 변달 롭상라 산로스나라 산탈 세로나 슈제일라
0: 네세라
1: 얘네 접직도 되네 유토로 슈 낭시 예베 되지 파마든지 상마다 저거 동무 상마 세로나 슈제일라
0: 네세라
1: 얘네 접직도 되네 되지 게시아발로 산토실라게 땅나와 깨바 상소시세 글루 툼부지 땅나 용자겔라
0: 로산지실라네 담바 가르숨바
1: 유디 촉보이슘네 시제들
0: 수신민기랑에서야
1: 민도엘. 유지 촉도 좀 세셔야 즉 동진벨.
0: 레셀라 동부지다로나 터치.
1: 로로시라. 얘는 깨라고서 생겨서 일어나라.
0: 레셀라.

0: 주시는포 망나향
1: 딘자 주시 자와인
0: 맞아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신미와지 제준이 개강 신도 진보시
1: 투경안 최 김주 주시러 송자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럽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2: 点家堂点别主续扩有机推梦托对归百威比拉吉天界东村拉当吉拉塔研究点上面吧姑苏塞当塔乔瓦朗的永伟真系民顿雄百威比拉去吧大陆的乔瓦朗的永伟民顿雄真系地雷

생겨낸게 드링키 내상 우주 수규 되잖아. 벽이 지원 전종고로 우주 수규. 소비사도니 잠닝토 시균 치수탕 가중외래 토제 토수기 사도시 인장 잠닝 양지 시비 민토수 유탕 장리탕 토니피비 세고리니 숨바시도 문진 지구 유비 티니 정중 윤종탕 경우 쿠료기 유고를 교사 상부 시시 편종니 소비사도 주제 조신비 편종 사도 시장 비수유 편종 사도니 잠닝토 세시 루규 신세기 사도시마탕 편송 초비 나우유 깅우유 지실레 라두유 체바신은 세시 체림 순비급 서구이티니 갸주용외레 토제지디 체동하삼네 매부탕 차와 신즈쿠이키 나제탕 자당유중이 몽구유시 원장 로사의 순 예윤키 퇴주낭 림신 갸주용외레 토제지디 체동하삼기 사파유시 편종수 人前中常连的把西不疼，每次啥子天呢？日为过日，啥子些日节学过不是？偏中给强教授苦恼日不疼，日不疼连日就又不疼。同位数，黑么来意日就越近。弄了卡罗库隆日疼，强教授持久日就所有马色，康迪斯疼，年前疼的日就给先弄这一边，前中当了多个西月。日为喜马拉雅尼，三国列定落选秀的日剧先行，天人在了，接嘞，热冬西格汤，现在了接嘞，你今年送给朋友。日子早，托在家中我来接着，朝东你就不疼，接着等冬连结尾，日子那不就拉上面不是？康弟子疼，热天疼了你，别给花江村地接热了，偏中给。七九初堂能够出于层地起讲是可能是问你偏重堂新疆起层地起引进铁托在堂人在地一些也微距天阶切约别一些也高些别明扬托约了第二中国抗堂铁龙极度切学给亏些讲是

0: 기린키 내상 우주 수규 뒤즈나 변도 넘버 소 변종 소가 총기 소매 총 공수 내비 지구사당 긴진 중고로 우주 수위 표면 중내소 차별 자당 총대네 흉롱도 법에 당장 심주규 포조소 송세 CB 라구의 야기에 강리 첸부 야라 샴뷰인인도 순조신 天内 노조소 카디디치는 소매 총기 응아공수 예비 카르 시비 총조 리규 총지디포로 제라시비 라시유진 망추 슈균투 나무라티니 하장토위 유티미나 라디게네 유시도 종치제 갈레 하장침부유도 야스공주 킨지 유티 포람뛰구 공창 치수 유진나소기 겐비 포람 뛰주모중위 슈수유부신 라티 즈모립체 다수 지구자당티니 미람투 찬한별 문토바탕 경진의 대체 지구자당 팀이니 렙가르 타르기 토르조 진신 원장 나사 군내 루버 제신 이동원 시유 자당 대조시나 시기 최딘 행바자위 경시가부탕 제문남라 수반자위 제리무부 요이 면제 봉바자위 번릉문부소 차동나위 지초기 고로탕 대다기 파나 등시 긴딘 증집기강위 서우토마 원한별 기와 자당 티딩나 홍롱도 법이 추진 당무 잠키 원장 뉴싱토 가르실 망위 매도 차치리 세진 무엇이뉴 터디기 슈르님 불림바탕 칠의 품유 협립기 조가르 차부첨례 겨우남기 이기딘바 직자도 초바지기유 가르초 살아법안자위 양가르키 교조 제스린 종도로 쿠위 지야키 교조니 자당키 겐제탕 조비 소딘 라싱 더동 기급기 진부탕 비 송급기 소샤스 도비 카카르갱키 교조탕 신양 나와탕 니 고소기 지게 소샤남 진뒤 서주 류싱 파부이 대기 교원니 정중 캄친보 대위 창키 뉘어범이나 지시니 양구수 당시교수 디니니 제구의 자당디 구유 신뢰 캐드 파부이 천다수 쿰싱 요추 딩나 도가르 냠유 초기 교교 가라 주신 요즈 가능 능부탕 무르바 총중소 주전나 초기 진미 장아 파미도 조니 닌싱 제비 닌조 르양시 주어탕 군예송 원장 자당티 파파나 조비 제고로 총부로 총부로 후바티다 난토 가르보 원미 자수 티신 세브 마키 지버지버탕 나부지비 진나 유신 가부 폐기 증가 낭롱토 추로 신유 태동 제구인 종망 띵뒤 제유기 샤류 참나 리충시유바 티띵기 장샤나 원도탕 니레기 노부 이신도 조외 조삼피 노부슈비 조라캉티니 지차 인기니 내신 리주 티띵기 노창위니 도가르시업중 7인왕기 초기 폐기 숨시 루규토 增重人者 安唐不应别查送 熊奴达面기 登据 우总司 请节捏错 加之指挥 总区应不堂 这个重罪强为呢 发落的魁伟 人中出征西月景 没错出征帖 去了熊呢 重不做给 捏却托别 学习也不是 咸阳 罗里 金德苦边达对图 于天卓不南基 您松的 阿牌 也给东行 也给天呢 于天的村呢 로리 표기 로사 표비 퇴진 기술 심부탕 조반남기 류르스 조르키 뷰디 대규탕 최대탕 강고 타부팀바 고르시에규규 지원 교보소기 인진도 제신 포슈남루스는 퇴진이 랑키 바센 몸비 퇴급 레슈시탕 모슈남루스는 퇴진이 랑키 랑수 배윤탕 년짐 진롱 몸비 퇴급 레슈시인 티세 군이 지구핀나 바소기 야당 제외 시리티 샤말 투숨탕 쇼탕 우마 마르센소 진두 롱수 주주 유진 모차르 이두 원위 자당 긴진중러 진치 왕부 진두 침발 르쳐버 마세 조빙 아르키 유수탕 탱기 탄수니가 롱수 주쇼
1: 괜 잘못된지라 공감상.
2: 어, 공감서.
1: 나 근데 양들 샴베 우데블이야. 네. 지구 자단스네 동안. 지구 자단 디네레. 응만한지 계급 친한 도계자 예배다. 신도다 제배. 네. 자단 지르 동안. 안 디고리야. 응만지 같이 심보벌이야. 네. 뭐 주시나.
2: 다디 지구 자단 디 된다지 레스. 다기 공도 슈슈기. 네. 양들 샴부디나. 자단 침부 숨기. 디기 야제기 이미 안에 양들 샴베기 높죠수. 네 가주 자단다 지구 자단 세지 요리스 다 오늘 지구 자단 디 네유 가바리스나 단다 다 신진기 사군 제비나 네 로그서그 소매 좀 지구 종대스 제시 디군 리스 다 사지라 디 제비나 야 된대지 리스 토마 비밍긴 주네 지단이 가 누저수 대제 진제 아니 야르샴부 그 아니 아 드네 네 지구 Zhongde kunu yuebeke kaadru zhongzu gyuje ane jela sisi laji yores laadi ikaani deyabina ane trigu zaadandi ane marge taasu zhao tebu yuebashi la ane dadung diigi yuusu ane yuyi ane menontan ane mana yinbike ane tangri yonzu sedinrezi yores dadung di thakwaan chashabina le ane gungri ane hajan mambu yores pen chashabina trigu zaadang ki digi chua shi la, ane shel ki chue ten shiang patan trawe, gengri kaabu, ane haja mangbu kwa sha yores, dedun, ane gengri zamge maze, zama namla su patan trawe ki zari mubu yan yores, shen yan, ane yuyi ki menre pung patan trawe ki, bengri mubu yan, ane tsartu ngawa tendezi yores, ta, ane ri dezu ki bardan barna, ane tangshin siru ki, yanla gendien ki, ta, zengjub seje, ta, 하장게 당신 점게 주무 진리지 아니 롱롱도 보기 요리라 대돈 주고 자단 그런게 아니 디란 제비나 되기 공도 휴비게 아니 나 당로 용접 제제 네 한자진게 주 진리지 요리스다 균된 제비나 아니 주고 초 주고 초 시요리스 다 그런게 민 엄마 제비나 당로 용접 시요리스 어 다 당로 용접 타관 차샤비나 네 방종 디제제 아니 디방종 디 가라 아니 가르세 말고게 메도 나조 차치리 시해바다 예두 자샤비나 메도 데주 가라 아니 봉화 슈능이 데디기 슈글루 냠을 냠바다 아니 칠레 보미게 르루고 조가르 차르부 쳐발라 쏘바 아니 민남기 때브쌈기 인원 쳐부지 버든데지 요레스 데두 네 자단 간 자샤비나 남게기 가르조 살마 네 보바단 저위기 네 루큐당 다그나시 안 드스르 종기 톱라 젬비게 지단 야기 추조 안디인 안 자당기 견제 더부든지 레스 대두 네 다기고게 좀바 당베 순교 수아자스 똑베게 아니 카가르짱기 추조다 안신야 아니 나와단 네다 고알라서 지지 수아자 네 나미나자 요리스 제사 안데 니 기시 지구 자단데 바 레비이나 아 신이 소주전이 다 전주 함 챔벽에 되어 네 영어 된대지 다 고고 된대지 토그레라 네 정수기 다 영어 쪽 된대지 디지 요리스 대도 지구 자단 그 디긴 샤샤빈 단도 지구 정대 니디 그도 제비나 네 디 된대지 요리스 지 된대지 딩어 제비나 작스 지구 종스 제스 디거돌 양안조 단다 디 베기 좀지 돈 차샤비나 네 비유돈의 집이 점종 진짜 통마 산산의 초비 저진 그 점종 네 쉬는 다음에 그 땀주 세디게 아니 단다 도와시 좀 쓰는 원제 지구 종게 아니 종면 뒤뒤 자지 지구 종 종면 뒤뒤 안디 내디라 아니 통마 거주브레스 안데 돈 다 지구기 아니 단 자지 지구 종 종슈기 아니 쇼 장원 차샤비는 안 추진지 요리 추진된 건 차샤비는 다디 야디 나즈 신다 주엘라 아니 추진된 추슈비는 안 준비내라 소부터 내게 주토비기 아니 계주된 되지 요리스 다다 돈 주고 자단된 건 차샤비이나 다 로치 듀시나니 안 지단 잡나 주고기 다 주고선데 아니 로버랑 카잔된 되지 리스 된자 인도 잠바 지그 야 진진제 아니 루글라가 도쿄 요레스 안테도 수욕 마요 야 야가 야 진진제 아니 달루 마무쇼엘 소바티네 도쿄 요레스 제사 아니 로타 아니 예가 야 진진 ཁྱི ལོགས སྒྱུ ཅི དང ཡང གོས སོ ནེ ཚོམེ ཟོང གེ དེ ཇུང གམ ཡུ གོར གེ དུ ཅིན གེ ཤུ དེ དེ ཅིན ཡ ད ཅིན བ ཕར དེ དེ རེས ད ནེ ཅི གུ གེ ཡར གེ སན དེ ཐོན ཤ ཤ བ ཡིན ན ཟོར དེ ད དེ ཅེ གོ སན ནེ ར དེ གན རེ གན རེ ཅི ཡོ རེ སན ན ཡེ ཅི དེ ཐོ ལ ནེ ནུམ ཤ དེ ཅིན མིག ལན ཟེ བི སབ ཇོར གེ ཁེན བེན ཟོ བ ཕོམ ནམ གེ ནེ འཇུར གུ ཉེན ཤིན ཅེ བེ ཨན ཆུག ཅེ དེ བེ གེ ནེ གོར ཤ ལ ཇུ ཡོ རེ ཅི ལ བ ཆེ དུ ngwa tyasa kwanju an chasar jodhan tu phibdu ni sheba chabi ki nasa dindaji tata dhulo dindaji yoris jasna dhulo dhingwa na chashabin chi ni kura thimu mayi kyechu ya dhulo da nganju dhulo chidhan lo dindaji nashiris jasna dhulo diya dingsan ya ane gyego rinbi ki ngume rinne shujak chesu dhob dindaji res nga tati chaya udi kwenjo ki ane rongmo ki ane tūmū mahiñbī kī yā shē tāndā jī lāng chē tāndā jī yō rēs jī nī tāndā rēs tā tā tūn chā shā bī yī nā nē yā kyū tā tā kyū tā tōng kyō thāk tēn tā tūn tīng sāng kī nē tā kē chū tā tūm bī kī bāk bā tā kāng kwān chintū lā sō tāndā yō rēs tā tūn nē sā chī tā kī kī tūmū mahiñbī tā māng chū kī kwā shē yī nē rā tā kū nā shī kī tā māng chū kī lūkār nē hā chā māng kū chobdun chi yores dik maze ane rize pa phubi de nu ane benjog di thon cha sha bi na ane de gunde ngan zu gi ane chomri thon ne da thon da thon shin bi gi da so ben cha sha bi na chure da bu da be la so din re yue ba shue me go thon de dun ka ri yores na ne yal sham bi gi tha go gi yu nu da gi da thum mo ma yin bi thim gon sen ne da din re ane ben cha sha bi da me ga la me do ta ane so lo ma ba ta ne abhi kha ta ne dagna ji ser che ta rizon la so ba den ya ne kan de nyu ju ares ta de zen jong kya ba ngon cha sha ba yin na ne ji gu za da ti la ta pu gi ne yu ji da zha gu ge ta ti la ne du shi ge kya ju ha ja se ba den de ji yo ares pen cha sha ba ne ye ge du so ne de gi gong du shu bi gi peng ri yin nen zha ya na ne dang zhu yun zhu ta guo ge ne ni su de zhu ye ne yudar jamba dendaji yores ta inali tengu tun chashaba yina nganzo ge riji ngan chashaba riji miji pe chashaba midi ge dulo nguwa di pa yu je je jengu di pa yu je ya dulo sebi ji gomba na shi ya tengu tun chashaba yina bong zhi de zhu yinan cha tag na shi zadang ta guo ge ni su de zhu ngan chashaba yina le ta sendan zimba ta dendaji ta di thon cha sha bi na ji yu go su su gi ani ta di kan re ji yu me di re se pen cha sha bi na ju gu za dan gu cha sha bi na ke ju kan re ji yo re se na ni ji ni yang ri ni de bi ni na ya le sham bi gi zu bi gi ni gan ri ma bu yo re se an da gu na shi ni dang xin zang wo gi dang re yong zu la so bi gi zu ma bu yo re se ta de dong zadang kan chashab yinele ane mzhobeke ane chulu da ane chogu la sob nami na zo yores ta di shibzhik tu zhu shu zhu ting mar zi gyumzi kaan yin zana ane robzi ji teab yin nima chi li tsagres yinele ane mzhobeke ane chogu na chin je je shibzhik ane mzhobeke ane mang su yinen cha dag na xin mzhobeke ger zhu dunda dindre ane jina ane nyam zhu jebda dindre jeab yin ya nima chi ki tsig mar zi ben chashab yin mzhobeke ngan chashabin da thoma shokpa ngay dri shoye ngot zubi ni jebji ane oma kante shoku yume ane oma shoye chasun oma di nyama jebina ane di yegi duzu chab gyubu mejaag chedu ane bige chu zhangyo na shoye ane dine ya oma kaisa shoyebi oma di dali tsulang jeje oma dri dangje da oma dri dangye ngan chashabin na leta dri di zhu cha cha na ya yo ma ris zhu cha cha bi na wo me de lam san kor wo me qiu re de yin le ma de bu da ji yo ma ris yin le zhu zhang zha bi na ya de ko de shu qian bu da ji me bi na wo me qiao ye de zu kor yo ma ris ya san wo me ge 차장 가는 차샵이 있네네 다디 차장 녀무지 거스 이거를 다 로베디 초 녀기 디나레 오메 드던다 돈로 차샵이 있네네 오메데 녹스피게 드르제지 대합장 네 보 소소소기 딘 대지 안 람상고로 오마 드 토자유다 마자유다 된제 디 요르 스펜차세 오마 네 드비 보디 건데게 이미 오마 장기 보디 건데게 유메 대도 사자 녀비기 안 디디 벤차신 부진이다 부중 돈스 제제 아니 볼 대제제 안 저기 디제 다 된제 니주 십지 디제 기준 아니 유고 테나 십지 디제 기준 로컬인 구그레스 안 저기 안 두시기 디 초디 디제 기준 안 디마제네 다워지스 리
3: ねてんでゴグレスあたてさんちごさたんやだゆこペブいねれたにまだまじゃじんじゅいなじゃだとばかりいねれんててるしらちんおらだてとてしらですたにまんのちゃしゃびなたにまんすじゃねれあねじぞにんびびらんてんてなやだかんぐてじゅすあねただねてんじゃやだてんじゃきまんてよまるんたんでんごのちゃしゃびなたてのむらしゅんねんてんじゅですてんじゃいんぶそんざんゆこ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4: 气宇切入囊体绝囊堂，推磨绵绵搓一搓囊索，
5: 鱼体狂食细节切生塔，马仓灭把的气体粘土丝，
4: 芒酸无质，
5: 芒酸无质。

야추추 그 락바를 치다르 뎁츠일라 따와 치진 추중 대도 침바 촐 그 내 겨와 디니 춘주도 담내 샤나 티 채무 대도 주그리 티 채무 총사라 내장 총도 지시 그 일라 랩충나 유잠 샤네 담냐디 추과 샤나 냐시에 낭다 차심 주그리 민을 응은라 겨와 낭디 추낭도 추네 곡슈 체로 동그 타제 냐디 카로와 샤나릭 니마 슈디 유티라 쪼롱 치대 척주미 냐 탐지에 긴은에 샤나 니마 슈베 튜디 쇠바까와 식시냐 그 락바짱디 감치 태구 담부로 송싱 소불효라 법치두평 人이 듄초소 조주주라 신기 주셔라 소부자르싱 대다르 줄라 키웨 틴슈당 콜라 키웨 틴슈니 치중 직벌 규방 대례장 치월 규르 괴이라 네 칼리르 치다르 치괴바 신수 강단나 디테 마타리양 대다르인 팀이 냐티 냐센라 소뜻춘도 세라메라 대 속도 힌두 치웨 세 하자 망부 사괴바 만지부 치괴 네 냐펑수 차잔 세베인 친잉에 담냐티서인 그 딜라 선냐시 뷰바르치 네 디 콱바 슈업두 첨부사 뷰기 유엽자 디 냐펑수 딜레 사카바 유엽장 삼로 약부당나 레 라뷰 차와 직경미 그 냐큐 진저 두캄 시 깨겸네치 나니 하잔 대부두 락바 유엄바 양 상수 나라 닌센직 당외 세유 주디 주직 냐라 편라 코 대부 메티 대양 태규기 개배 띵네 담배 서수 하람 센수비에 체레 게디 코 로심 메티와르 치베 초로와 냠비 체라 립유웨시 그 일라 웬디 딜레 덥기 초세웨 자와양 팅앙알라 체뉴유 네 락바직라 마 첨부 쓰여바다 락바 현식 지바양 상수 네 깡바니가 코 하잔 추부유 팀이 다다 세리기 텔라 네 차긴 냐티리 예그시냐 티투 멤버 룹신데 태양 다와 구베낭 니마 슈머니라 사줍기유 그 개바 총규 달세 티베 방리라 니에디 네수 지둡체 까마카 당부세 그 응은베 갈춤기 깡바 균베 민미신강 대통지 까마신다 미링와르 세주 인바 신시 콜라라리앙 터링기 촉부티다 뒤로스유 그 냐디양의 촉부시 네 냐디자와 통용당 군용매매 네 네바도 티스수요기기도 난수의 까만 텐수 수요발 롬매교바 테르 나랑 하장 가부충 시 자퇴반매 그 일라 삼루식통다 게디미 닌다르 교가르 개부 수요기기 유나 비싹바시 다와 최종의시 웬디 삼루식통다 계시민

ko simdu ge ga nya ti su gu chu sim ni chung du de ne chi me ge yi la nya ti mi ka zu le sa gu yong ge je wen ti kon zo ra nya ti sa we we tup yue tam xi na me we tup de ne me nya ti che dang dang nyam jur dang te ce tu la ja kang ge cha ne de ga mi su lang ti sa we we tup me nya ge yi la nge tuen din zu go chui ge me ga ngan chu ni ma da wa su ba ra zhu me ge ba te cha wa sang bu xi xi ja chu ding du suo ji du ngan zu su su bian zhu ngo ma su ge ba te ga rang su de che wa xi xi nya ge yi la ta ja chu nang du chu ne zhu we guang yu ti da la ni sam lu xi dong ge ki du ja la ti la nian ga yu la ge qian yang yu ke si ni xu ji ti ne guo xu su ji jia wa ti ni rang su ru ge mi ngang de jing 주티 나르다르 양부 마차나 냐티 네테규 하장 징부식 주니 유베 타마티 쳬르 슈키시 주티 양부 용와 체나 나란니게 동에 명유 징투 주주 인야 티니 나라 덴자 용시 인디 냐티 게주 하장 묘부 체톱징 투제티 타바르 몬 마송 네 취진저 식사룽 네 네바르투 담냐티 콕바샤네 촐라 마친바 지주 마세 첨부 세디 류순 기탑 제귀기도 냐 타당에 양갸르 녀수 초주 직갭디 냐디 힝작 바신지 신의 중주도 로디 차와디 주주 마세 카디 제탑 땡기 지기 대진 냐디 차주 치다르 비민라 대디 균도 유민라 대초 갸와 딘이 디가 조바니 탑주 야부식 인루 다자 딘장은 차와 주베 튀르 레바시 냐디 응아르신 하잔 총부도 냐티 제규케 난도 송어 네 통용라 냐티 카 담불 좀도 제규 송우디 송우 첨부지 마리 제도하기 송우 땡도 티 균은 매베 자우르 카디 제규 바티니 녀자 하잔 첨부식지 내수식 버도 냐티 테랑기 차와 줍트추 쿄란 차와 줍리 키디 히네 따초 그 정이 내수 초주니 개베 은진 체바다 하잔 치부르 신의 다와 셔규 인증 퇴수 최바 지득체 등을 더 그 내중 망삼 쇠바 잠리 내수야 부충미 그 차비의 띵도 날신 냐이 틴슈 용기 유약 그 락바 유연바 총그 주쇼수 내내 냐이 틴슈라 카디의 제외 랭겐티 대외 주중티랑 캐르투주 그 이라 개시 태규디 도와투브로 채나 자와 뜻대부 진례를 교르바 마이남 왠디 냐티 꼭삼 제베이나 터규티 주기시 냥이 바도 정이기 르버디니 터규기 틴슈 제자와 총투동괴바다 남박균도 락바니기 터규 르조 제규기도 냐 그 이내야 큐란터도 니쿠메도 개불라 시시게게 니무치가 당 세무치 큐신 다달라리안 니무이냐 큐란 니쿠메 Qujing ebardu tep kangzha ki nyati lingbur netu dang dune yuzam nye gu. Qu ma nye na rikba chuwa gu giri. Qu yi la, nye rikba setak ju yu, hajan sebu yu, nga karma nangxin sebu yu. Teta ni nye puncho ri. Inaya nye ebardu nye nye gu. Teta nye nye gitu. Dawa dang nima nye nye nye gitu. Gyatsu chenbu yang gabri nye nye giri. 디니 벌럽 작부 메베 신참기 니무가리 냐 그이라 니네규 만치 바키아 교란 진득기 니쿠도 주그 뜻데라 류게 총베 특가제티 특규디 규지 기식 다다 존주도 로네 담냐티 타주그 계시 인지 니네 규기 유나 갸와 담네 추난도 주르주세 니가 하잔 침부리다 냐 그 교란이 마냐네 양직 이내양 팀님과 하장 친부리 지 직럽겹 그 라니당 뼈무송주네 춘주도 라보다 습습강 냐디 홉디 마족바치 그 이라 냐디 니 쿨마쿠 인양시 이내양 내티 내수르 종두미 내바르투 팀머시 바르 주르주기 있느냐 춘주도 라리바당 그 속부주디 라바윤베 차베 띵도 담베 특유 담부르송와다 나과 예배 지슈브네 지뒤 뒤뒤 간마 신도 세외 그 담냐티 세부르 징네 치즈 대이 고라 죽신 대 춘주기 완 태연 그 강바직

0: 그 생기 지망 용어 대주 국신 조화 랩두피 다와샹네 윤신 송야 그 니 코나니네 대지 냐이 땡링아 듄다 주와다 추충 자춘기 용친나라슈 루프르 그 쿠즈르 동라 대바다 사슈슈나 태규 라바 예베 나니 쇼르신 유지 코드라디 니레세 그 라바 윤베 초로와 냠베 라베 속뒤기 태규 수네야 티닝알신 파르참 메바르 칠 쇼르신 유 그 라바 윤베 타마르 태규 숭투바 중하다 그 속보 얄 정신 태규 겹라 팀베나 태규 텐즈 차슈슈앙 그 게슌당 라바 윤바 담시 라바티 티슈 유세기 겐랑베 담네 차수 하장 침부께 그 카치 루안에 태규 텐조로 따잠 체싱 태규 티다 잠슈슈앙 르 딱다 티투수 냐티 총베 총을 치월 개바다 대지 추난도 진도 카베루 티체 냐티 양양 총바다 주주주 신도 뉴량 태규 닝알신 프로다르 칠 쇼르신 유진 제송기 티 하람 체송냠베 바르 양내 양도 팅망 팀베 코 중국으로 담불 자르와다 돈불두베 담년샤 이땡도 모돈 자르신 코 귀탑 메발투 그 일라 난주 국베 내수 티튼수 난주 티라 카데 제그냐 그 일라 태규 틴치르 냐티깔레 갸도 주그 대치르 냐티깔레 갸도 주그냐 그 냐이 박준 갸바 미직바라 총의 계좌코나 퇴바다 냐디 추인 낭도 롱두 쳬다 쳬실 토짜 작보 코나트 프로다르 칠쇼르웨 태규기 그 락바 담니 서수 하잔 침부 땅내야 냐디 너칠 마두바르 튠규 인바 그 신신바 인베나 덥지창앙 샤르기세 띵두 태규 케왈 제디 딜럭디두 마슈바 대 좀모 마담바치 그 일라 개시 푸디 디가르 유나 티 추 태규 딘수 룸바 수그리 제아 개시 푸디 디가르 유나 개시 푸디 디가르 유나 냐 태규 칠코나 쇼르신 유경 디두 제대 투조하다 그 냐티 인춘지 주네 조아량 가와 주도 죽시 유 다자 그 신기 초반기 띵네 고대바다 네네 냥냐 착비 냐시에 띵두 그 모동 라리양 잘미 대지 그 뼈무주니 대부로 야랑 그 태규 류신 요장 대치대 두치 그 코랑기 메통외 태규 착반망보 깡비에 뉴업사를 속보 갈릴라뷰 태규 더동신도 망와다 다자 냐티 추유낭도 더슈치외 태규 살반망보 디잠 미주까미시 콘돌헨게네 센시 나와티니 아미지게 랍친기 좀바포 오네세 헤밍웨기 잠바다 푸노네 푸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슈베 점중 림모 냐바게보당 타에 갸주 시바티 리웅아바티시 생엘링게 띵디 리젠 푸심베긴 리젠 제주당 직초난케니 샤오슈라다 십시 첸규브니 미안라시 헨게 슈딘자
1: 원장 체무주양 생남서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신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센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톱에 루와 유일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센디 센디 니로 쇼로나

0: 기지니가 주인자 표대기 이와 치고 매배 기시배 차와 뒤에 자지 타 미래버를 쉬고 와라 공동의 싸워를 댐배 지지주기 지강 시부 뒤 코든 지치바 신배 체도 원주 시제 멍시 최도 자지 타대 민그 골라야이나 자지 뷰결 둥딘 샘버버 남라 모두 슈버인 대양 자지 타대배 차와시 이나니 다 닥시엔탄 자지 레숨기 이외 켜버리 양나 자지 타대배 차와시 이나니 닥시엔탄 자지 레숨기 이와 지유디리 자지 탐미대배 차와라 야이나 닥시엔탄 자지 레숨기 이와 제요마리 이와 지배 유양마리 제장 투미 자지 탐미대바 자제기 다시 미축만 남 두에 치도 와대 두숨기 남샤 제제 티남 두어 제바양 루알라 대단히 자제 타대바 탕 자제 타미대베 꼴라야이나 모두 탕 제시 슈바이 디꼴라 슈담 타가시기
1: 생계 넘버 2 공감상 Tanda Kinam Tse Sin Shimba Tini, Pen Jong Lung Jin Yin Chin Le Gong Peke Lung Jin Ki Lung Jin Lop Chi Le Chen Shi. Le Jin Di Nang, Pen Jong Lop Da Che Mue Ge Gen Chim Wa Cilin Do Ji La Ni, Pe Gen Da Chui Ri Bie Kwa La Chi Di Nan Si Yue Bie Sin Na Yip Shu.
0: Xiam Lang E Chi Da Ge Nang Si Ni Bo, Tūsum kōla yāi nā, jājī pūgē lūngdīn sēmbā bō nām lā ngōdō shūgū yīn. Tūsum dī, chājī tā dēmīng kōr ngōdō shū sīmā tā, ngōdō chēbā sī nē rī. Yāng mē nā, dākshēn sō ngōdō mā chēbē kōng lā, tūsum ngōdō chēbā rī sī xē nē dī rī. Dīngwē lā, ngōdō chē kōbā lā yāi nā, ngārē dēbā yī nā, mī yū tāng kōbā, gyumzē. Tinte yu, yumze kharirasa na, xiamla nga zo dakshien so, so so ngoto shubhe gabla, dakshien so so la yaayi na, chawe mingtang doa je, seji ki daj, jadang, dhulu di ngoto shubhu yore. Kese nga zo tusumyang ma shi na, dakshien ki seji ki daj, dhulu di, lelabu la, shingi ma re. Rwa la, che zang, dakshien so ngoto mo shu kong la tang do, tusum ki yuwa tang yang ma na tusum ki duluk di ngoto shu je zon mi yu yang kari dhukwa res na gyaji pyuge lungdin senpo po nam ki tusum kor ki pe mangda ji gyunga lomba pe teta kari res na tukla ngebe mengshi dingwe che do tang do nge tusum kor la yang ngoto shu goya ki mi yu tang goba yang gyumze daga yin kese nga to tusum ki pe mangda ji tukla ngayba yangma na shikimba raji chungna shiamla yanga to dakshien chaji le sumso shiedu zane dakshien tang chaji le sumso so le yayi na chawai mingtang chowa jie seji ki zha jadang te dulu ngode shudu zane tene le labu shibo yore che zang shiamla ngay tusum ki koru shiebe gabla yi na pe mangbo ji gyaji pyuga lungdun senpa po namla ngode shubu re ngay rwa la ngē ngō tū shū bē bē tē tā mā tā rī yāng jā jī pī kā lūng tū sē pā pō nām kē tū lā ngē bā chī nā rā nāng shū gu yī dā shām nā ngē gō tū jē tū sūng kō lō ngō tū shū gu yī tū sūng kī yī wē lē kāng shī lā chī pā pō xiān shī ngō yō sō jē wā yī nā ngō rō mā jē wā yī nā ngō rō chāwē cī jī yīn chīn jē yā yī nā yī wā jī yū tū gyū bā yāng mē nā chāwē cī yū jē lī yā yī nā chab gu rī rwā lā Yāngmē nāng āntō kōngwa xieba nāng xīn chājī tā dēba yīnē rē, chājī tā mī dēba yīnē rē. Kāngdā chāwē cī jī yīn chīn jē lā tūsum kī nāmshā dī yīnā yīwā chē rē dī yō rē rwā lā. Chā tāng tūsum kī nāmshā dzē gubē gubā yāng kātā sī nā dākshēng kī yīwē mā kē pē chājī kī dā xī mī tsūngwa nām duwē chī du tūsum kī nāmshā dī dzē bā rwā lā. Che zang tu sung ki yiwa shiba di kibyu di kong du shiba dakshen la sobwa chaji le sum sen la sobwa yiwa namsha jidang jorwa tele kyang kibchewa de. 다음에 디시에베 투숨세디 컨데지라 고고야르베스나 투숨니 가르스나 차와 체신 땜바 데바타 다가는 신기 차와 체규르김바 땜바 마옹바 차와 강시 치신바 땜바 단다와 디게 숨나 셰구어발라 너드니 셰비나 아옹바 탕 단다 디에버 숨나 야이나 투숨 시에버데 투숨도 어디 디에 고고와데 투숨나 야 이나르발라 숨지던와 타 투숨 치작바 투숨 투보아세 이외 남바 숨기 지루도 여르발라 아샴나게 투숨 지탕 투숨 치작바 투숨 투보아제 소소로 예와 체제 갸제 피글 룽진 셈바보 남나 어디 슈위에 당부터 가져서나 투숨 지당와로 와라 투숨 지당와 급러야 맹아려야 딘데 숨으로 와라 저지 머니 지지 모이표 빠들레 현대지 포이표 단당 터대 고제 맹이라 제들 지지 머니 교양시 시강시 대나무로 와라 지강시 디 가져서나 투숨 지당와 급기 지 캐주 지 춘이 지 둘룩디게 차 용수 조그에 토하네 안돌리야 대나무데 지강 시부디 고등고라 무엇을 드시마 슈콩라 콩라야 슈부능신 맹아 세주발라 맹아나나 컨데스 대화도 베스나 다 맹아 세디 컨데지로 문제 최고와서나 맹아 세디 내두 시글 미제 댐베 특지 닝보 양만나 특 스모 탑시 상부 때문에 딘데지를 야에나 맹아스 코어와라 또 미제디 그게 미제 시에그와르 베스나 공도 슈버능신 두숨 지당와의 급라 저증만인 지지 모이표 빠질레 샌데지 포이표 단당 터대 고제 맹인라 제딜 지지머닌 교량 시스 때문능신 능구안주 아교르 동심바탕 땅투바 양만나 두무인베 두숨골라 시에베 치강중이주바라 이당와라 시탕 치라바라 시투보와라 시시에베 치강중이기 맹아디겔리 시에구여르바라 대양카다스나 광슈버너신 두숨지탕 치다 투부소스 추니스네레 체니스네레 대골숭베 저증만인 지지모이 퓨시 속에 지강중이부티다라 시에버와라 지강중이디게 수제버베 수도버베 디골야이나 가르스나 콩대버버디리 원의 시에버이나 캄기라마 누부덴지 인스 누부덴지 라게 되는 캄기라마 누부덴지 시에베 주숨지탕 치다 투부송게 수디나 대버인스 제시탕 문진능그리 지강 중립부 디다게 가르쳐버렸으나 자와라 지지주배 급러야이나 나도 지강 시주바라 지강 시부디 땜배 고된디 지침바 문진 시도 제배 멍시 땡러야 주송기 지춘이라 대제 이기 이와치배 춘동 능신 땜배 송지래 와라 송지래 자와 지지주배 급러 송배 지강 시주바라 시 공부당 다리 대시에베 맹아 난충에 지강 중이주도가라 디게 창말로이나 아래 체비노 베디 용수 공부지강 내대월에 세부다지 슈베이나 단다 맹아 걸로 충에 지강 중이부 디게 가르래서나 자와라 포니 디에당 시엔룹칠 머니니가 탄다르치 머니 닥다 마옹칠 신도 머니 냠치 로시베 깡바 시부디게 고알랑 문지 체베 멍시 토라 자와라 숭베 투숨기 꼴라 춘동 릉신기 토네 숭베 숭버시기리 등외토 자와라 숭베 지지주기 지강 시부디타 투숨 꼴라 숭베 지강 중이디게 창마로이나 콤바찌기 간라 내디어르 오나 콤바찌기 간라 근데스 내여르베 디골라 야이나 나데 체브나 탄다 슈에기 튠참 아데 샴데 나도 투숨기 지치다 투부숨 모두 체차베 지라 예 근데 세제 콤바찌기 간라 내유메고 골라 야이나 나데 데셰 슈기니 등어토 지강 중립 디다게 안돌레야이나 투숨지당와 이내레 체다과 이내레 나가는 신의 투부와 이내레 디다게 지시자 鸡去年说给我轮线了呀，那到底三百就多不得？第一呢，白米是白，我的的呢，在这全部学不得。黄土学不能行，七缸铁大汤早我送白，几几就够不给？七缸洗不得呢，恐怕几缸那样掉的。他洗白工资的，我都退送些差不他啊。家姐皮个龙灯三百包，那么我的学个烟。下嘛，我退送鸡蛋我洗不来，退送鸡蛋我搞了送完，明个拿了蛋白，吃的没人吃的。毛一皮洗刷给七缸洗不得过了呀！那我的徐伟英，三不着的徐伟呢？七缸洗不得，土松鸡蛋外开局，要么呢土松鸡蛋外去年，要么呢土松鸡蛋外那不得呢？七缸洗不得那了呀！那我那不得。当然呢，俺就想了呀，老中学个难得的，就送鸡蛋外，搁不了送外，七缸汤不得的。七缸汤不得，肯定送不得呗。是那吃这么呢，吃这么一批送不得，吃这么呢，吃这么一批是呗。搁是穷外，吃这才多了。第一个都写呗，吃这的，吃完名了，吃这几百岁一百，吃这的呗。是那的妈的。我那第一个归吃这些的，肯定就了苦要的是那。听我托忙不死我了，再不然就学会呢吃我扛吃久点吧的，那呢推荐忙我点吧的了写过的，第一呢吃这些吧的忙不了苦过的，吃这么呢吃这么一批是呗，吃这的肯定就了苦过的是呢，吃我扛是吃进去吧点吧吃的谈到我的写过的，完了第一个归吃这些吧的。这把科学的男人呀，人呢七八毛一票是七八样多，可是七八毛一票是吧都不简单，没这么要的呗是呢，没这么要嘛的。第一个给七八十八的样，乔瓦康熙七八点八的，全都开始呢，米家的谈到我银子，没这么要嘛的是个，吃这么呢。其实某一批是送白门铃堂，莫说说你，我就给门铃堂，我就给买了可可药的完了。门铃的卡的是呢，卡的你的，莫的卡的是呢，没有一的。红都店边七缸的，难得的，俺都拄着，拄着咱们就我都学过，前不因那里，就送鸡蛋外搁不啦，那呢忙吧，我就给某人看到你学不糖，糖蛋外搁不了呀，那我就给某一个一的学不的做起我的是呗，听到的，到那点呀。做起我认识的在呢，做起我，做起我没人吧，拍吧，我就一个咸阳修个月呗，屯大点点子，活了完了。我呢，谈到外个啦，没人没人呗，我就个一个咸扛汤扛九个月没给抓了，俺那阵起面难了呀，没条件，我都修个烟。那阵点难了，俺进来查见他没得呗。这个南都卡吉堂，你奶奶卡的是呢？土松过的只有西家卡吉过了，都就是我都学不赢。你在前面那了哎，木头节，土松过的只有西家卡了，我都学着预备，加着皮革龙鳞三八八那个，土豆都三那了呢。

0: 中央民望军区隆庆联控仪，中央民望军区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자리 전쇼주인 탱디 선규루 기난 된조보니
2: 시진핑키 산동 더저주 동시남외골탄
1: 중야년진리공기뉴르제 레라 쯔바다 루리라 데네 대외 제도 덴베 초바되고 시바 동베제베 고로
2: 리창 니도니 슈저주류 열두 다워스 링데기 구수제고로 슈바마세 시치송베고로
1: 어리초기 어리다 이랭기 락제릉신기 인지 주묘대 다와디 던주도 라수차주 인시 주받다 이랭초네 이랭다 어리 삼시제 도로 민다 교바 대토네 어리 마쇼르바 순기유 지 주배 고르소인
2: 샴르팅디 선주르기 낭튼 수준 남선러나
1: 디가 레고네 베베 니츠 중국 중앙기 지접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무회기주시 시진핑기 제니슈 시닌 산동신진 德州총결토 독심난급 신뢰의 총습팅급진이 중국남배 팅급진기 내법시부다 신도의 제화유배 지덕된디라 된태 레둔카 야부주바다 신뢰의 축도 퇴기뉴바다 부자다 편제 치료 축진당대 루리소 신뢰 퇴제 개진 댐병안 코제유토바라 개낸치바다 유법도 뒤내 내두다 레두라 참신 제도된배 총습조준체교로 구디동마제기 토네 야지신법망소기 레라 쯤바다 로트라 덴테 티베 제도 덴베 초바 되기로 최준치 교시 낸드나유 더와 두베 체니 슈시닌 시진핑 산동 신위기 수지 05다 신진기 공진 조나이샹기 페브로 더저 총계도 도십다 덕십남와라 페비유 야데기 튀다 딱딱 케베 신난다 무가라 치줍기 남베 켄유 체니 슈시닌기 나조 시진핑 더저 총계의 링청취 边临重叠东雨架重作的配备三年的一个一宿的团结来团年生续备的三百的除了团部的马面罗道的地主行列聚集扩充所的内足铁看到那有空行能给出游入站的配备出了西极间的这个了四十万万的这些行列都独立的边团长起来的行列出借的卡路瓦行列拉子民的借的杂志啊别的那有 탈로 톱무레 톰법 라리아 망도 침바다 마미로도 대급 신뢰기 투주 투주로 침매바 대부 뉴제 교부총어제 긴급 시진핑 투 계조로 침부총유 공기 둘이서 신뢰 톰제 개진 댐병안 코주 투바라 개닌 체균이 신뢰 톰제기 개진 난기 강지식시 둘이 톰기라 잡주로 침배 시주카 톰규 야부치바다 신뢰 교제 코주 개닌다 인공 댐부 용바치바 원동기 주구 추비 느리다 라제 직제제 캡데 후다 동과 모레 튐법 망도다 편제 댐병아 치루 동와제 제대 로시비 주리라 로리 용외 준린 체구 신례기 멍시 제구 퇴구 창도 동와다 제시 토베 신낭 조준기 뷰제라 개닌 체바 신례기 추춘 중다 편제 치동라 꾸디 동와 넘시 응은다 동와다 뇌제 뜻십 체린다 문수 년다 동쇼 치루 동와 신례기 누구 누세 누급제기 누버 치료 동화제 제거시 내려나유 대제 시진핑 니고르기 개용 시배 총조 시유자 총조로 독심남와라 폐비유 공 총조 당다 망조기 십슈 디네수 폐비대 총조 당제도 조경다 망배 십슈 레둔 비와소기 니주태 근지 십전남와다 산에디게 Kuyukung jenla dene chongsip targe la kudi dongwe chidang kinto nangwa ma se xingxiu tunze ki jimdun la sikshim nang yu. Xi Jinping ki chongzu dang zinzu ki dengzu ki niti nyuba dunbi nga le lakba chibata chongmi mangzu ki husim gulu kali che de dune da le du la chambata zidu denbe chongsip zhugun la kudi dongwe chu chongzhe sarba gyunje mibara toba che gyu tori nang yu. 공기 시림기 쿠부 무투 양도 당대 총주 내지바라 만조라 샴디 슈바다 공비라 꾸디 동외 투주다 심류 나래 망와지 용어 체급에 란제되나유 중미 유신회의 김도 시진핑키 김제 직슘라 식심나와다 공주다 렌도 슈대 진주 문주 난신 레슈다 용법 갱근기 대다 두구 롭종 수화기 내주라 두구다 끈지당와마세 당기 신중 시주 장마 퇴규 야부 중유미 긴도 십전난유 공기 양답에 시중 체제 따와 주부다 락린더 교태 타도 망라 팬디 준규 토 튕규 용화 체구 갸지 당윤다 레치베 지십베 도시 습도 동화다 망기 체도 지와 스무창과 만조지 체도 차와 상부 망점 주부다 차와 응을 주바 간에 세바 체기 토네 만조지 톱조다 기조로 대조르제 응은의 장례 치료 동교시 대나유 총존의 시에키베급 중미츠 조심교회가 직접 소지의 폐교 시유 시진핑기 장마다 둔지 차란 예배 안주 땅의 로자다 주민을 리베 총괄라 수바쇼 주제 롱자다 주민의 이름 랑리 땅기 개용 미리카기 미만라 둔지다 니지 체대 배덕회미기 로규다 미망라 원농 매규배 럽지 충제 뛰유 타장 안주 지도링로 등립전기기 급 초용래 조준체배 경남 서베토 곰싱 침부 등교 최신 유배 심슈 직지기 경남 서베토 규대 아르베 외동 바르베 종교를 뛰대 미마지 지도 된배 초발 장배 리무 균제 메브라 공교시 송유 공기 유미츠 땅기 구지워 김시 아르베 지도 된배 용화 치바다 초바 인신 차제 표숨 초바 용외 민두슈 나유 허리풍다 중앙의 계급 내공기 제유 천배 경고로 등기 도시블라 페브로 슈유
2: 디그 레콘의 비웬네 추 디그 레콘기 다와 주베 체니 슈시닌 중앙 년진 레콘기 뉴르제 고주토 레라 쯤바타 루리의 덴테 티웨 지도 덴페 초와 뜨그 시바 동베 체바시
1: 디그 레콘의 비웬네 추 다와 주베 체니 슈시닌 긴가조로 예시 직접 관계 종류 리장키 다련토 니동니 슈즈주류 여두 다오 시링디기 고주 제고로 슈바마세 시지장 준유 리장키 도시 시진핑기 댄낭와 따라 사뚜라 덤진 치바니 콩벨라 덤진 치바다 사뚜 튜니르 치바니 중교르 튜니르 치바식시 다딘길랭디기 시균젠기 사뚜 치바 주둔 조보로 체유 중교 벤조 콩벨기 락린다 송지 체대 나라네 랭게다 냠도 중교 사뚜기 덤규다 대신 콜라시뷰 사뚜 냠레 태기 섬시 치단 카지 냠주쇼 주인 태안직니 롱아젠기 차구 주용업아 고충마타 중규 변조로 대배 법둔기 남배 추 고사바식 초유 계지 두법 아르베 승승치로 조배 겹중고 중규 변조래 땜부다 사르바 순슈 냠제제기 총만 남방은받다 로덴 규르밍아 둔규다 야수계바따라 콩비 조배 고초중은배 니대미배 릉신 망도 조배 증닝라 자지 니대 릉신년유 안조르 중규 뷰듀 콩비기 리우 사르바 균제미바라 중지체규 심슈다 뉴바유 니니 사뚜라 구디 동규니 중규 벤주로 유링 렉조소 콩베 조바다 덴도 강주 투베 가제 상다식시 로마진 중규 벤주로 토다 바르숨투 덴링 균쟁아 콩베 조 투베 균쟁야 라류스 니랑 유바데 징니 덴링기 코리오다 직슈니 사뚜기 구쇼인 중규 사뚜니 능류 배준 체벌의 중화식 인바다 레리 체동 망부 폐주 체벌의 중화식 중감라 되니 소종 강리 체벌의 중화식 제시 니두 계지 토기 첨부다 년주로 민용화시키 중규 고급 니차 레고르 시바 랭신유 중규 사다르 켜공길라 제다 튠제기 점닝라 덥시 땅화식 마인바라 고급 사바식 뛰어바 인바다 직난교바식 민바다 뉴버지야바식 인바 퉁을레 라주 레과라 체유 숨니 사듀 단념례니 콜라시뷰 벤주 파르웨 강예세베 동메기 당과시 안주 디듀 로레 딩섭도 동마다 고이젠기 점님 벤주로 념준 체대 사듀기 념슈 나르베 개경나 직도 디그 안주 천재 개경 타종 체바다 미드브링 뉴소 개공기 콜라시뷰 조종 럼로다 직수 퇴고 차도 당대 퇴모토 조종 체규로 나르베 뉴덴권의 꾸디동그 켈레니 사뚜기 조슈 마지 중규 계급하기 켈레 중구로 마조 레더르 체바르 용규로 하삼 남다기 거수슈 교다 중규 콩비기 고급 사르바 티베 망와 냠주 토바 체주 인시 송유 우정룽 체고로 쇼유
2: 디그 레콘의 비웨네 추 다와 주베 체니 슈시닌 게 체조 게시 지겹한게 종리 리창키 다련투 니도니 슈저주르 열두 다워스 링데키 소종레디키 투미 슝미 총도르 쇼유 바시 조슈 소송 내리기 투미 담시엘의 샘베지 리장키 고이 냠레니 도터 메베 튜럽기 럽규시인라 기흡카키 콩비키 팔캄 갸키동회 낭내기 괴후양힌 其就可以有了用多其他的轻松中国母体接近用松塔马教授营养来处定色前天中国冲着塔怎么能给冲着娘真用化的规矩动就行中国七十吨切片比例吞在给怎么能变就了立即开清啤酒把塔俺去牛从东门用牛用化的民俗人民马切牌的怎么能了艰难给冲着娘就去给去却看塔牛从里去了同牛俺恐被用化的规矩动就去中国团队给真正女不尼科斯切牌的电台从我心明白了让我也从对上起来从我心上从小开来开不出给其记错了日不谈谁去给着中途别日外越级中学李强奇罗迪大神中国编剧你萨巴坦不利给小说恐怖中心学中国从这几个人不去俺的为平松草白不在盲头周白怕得更丢丢银不谈中国所准几个人不去体为女者气会吞来去给他们丢丢银怕中国孟西族准几个人不去俺的为不利给球队拆建中就行行抵达去结合卡给起来了苦个萨巴体为盲我中就是中国西兄弟女秀有个结合卡给起来了小学亚古主教堂俺的为国业堂展念则团结就可以丢丢却有呢清微马泽东开结合给解放给突破团结七八节气场面中国的三部队的碰面从一日谈罗森代表两个主队从这三部队的就举行协商与不是结合谈社会松出来的片片所从来的也免得加上恶出来怎么就没从头修去当下别跟起来给推命明年怎么能变出了夜店明白人心盲头着心与不谈中国你一切其中会有人给你们来肉的是阴牌中国怎么能变出了恐怖了你这些你不准备起心血业绩所存的这期中国恐怖给尊重了大当也不准备谈中国的西刚出不谈中国谈你们这些吧中国的白白来听主播借钱的中国变出了谈你们图恐怖用了前天怎么能变出了判断了规定东西来给病毒学解决不是吴正龙结果休学。
1: 第个雷公呢被问你出各部局是被解用密码推出居然我用天刚给推出听你的顺便在你修新年纪我着毕竟图促进两者从头工作切把的解用极度的冲着节目组居然对你最高的给解释直接款给年修的推出切把马赛切断直接切约我用长赵乐基推出了休学促修罗顿就以解用极度冲着节目组居密宾的批评的长夏镇住十七冷路军者的推荐明年解用冲着节目组军七百出化地被内段的列亲戚起的新增清大的车系施工来改变团结的制度三年六岁的科室四九千年三年的中国马镇的七九千年解用极度的陆续冲着马拉推荐地区边州德国土当了兄弟人民见证协助跟送了兄弟所及内段了密的日在七八十解释直接看给总理选拔张国清的结个批决的五年所来的七镇建部努西部郑州建政部冲顿部冲着德国土当直接据所及根据路段冲突的修的三家了三家南华的直接了连军南语委员长选拔肖杰以制作左右南语
2: 第一个雷库内被问的是中国中央七十四局的军联委员、解用密码推出军联委员联刊给委员长赵乐际以在你休息年节前日，各局级别解用密码推出军联委员联刊给传送听你的孙北南、苏州南开起解用密码推出的推密谈熊梅别的南学习。空气密码推出的推密，习近平给陈炯广播罗总谈提战了他的定色结果不谈。让人来那谈建筑给团队的西点陈炯让人难受不谈陈炯给广播运行接盘陈炯给现在缺点动画在前天陈炯车站谈落水处给前点被女不准备后大切过时那段难学熊梅从就脱推密处今年陈炯缺点给出去了到了前去过的几年时出席七八谈送之前的陈炯车站落水天熊梅家规划的西点当时被王马赛出过谈三下的段语不是赵乐基以南电企业三年推密所谈别的定色难有不是空气当给股之火让业企罗安切为业绩沉入缺点切割对马的孙田老年大的学费急忙用给沉重给强制谈继续推动给沉重将给出色拖了动画的规定女电体育解送有不是赵乐基以民望推出的推密习近平给陈炯广播罗总谈来到了定色七八天建筑给习近平谈严重罗总的最贵不谈 公布开钱第一，对人开钱谈，配送钞票难听，老人给拦在街了，苦啊顶死不难听。人多硬，三多人拆迁追不谈，老人了租车前排，来听了贵的东西再去看。习近平给陈炯公布车站采油田，对面村建筑谈两只土坝的前年，中国陈炯去等就压过林冠希，面对难学。招了几亿，民办推作业对面人多硬，接成了金角谈。接近六种，接近松花，接近规矩接地铁，别等切割。接近六种汽修切了动画塘，接近也砸断了自送修改盘。

0: ཁེ ཆེ དབ ཆུ ཤི ཧུ དེ ཆེ གུ མང ཚོ ལ ཚམ པ དང མང ཚོ ཤུ དེ བེ ཆེ དབ ཆེ དེ ཆེ ཅིམ ཁེབ དེ དོང བ དེ ཁེམ ཡོང ལ ལེན དང ཤི རིམ གེ ཇུ ཡོང དང གུན དེ གི ཚོ བེ ན ཉམ ཅེ ཐུ པ ཆེ ནེ ཆེ ཅིམ ནུ དེ ང ལ ལེན ཐུ པ ཆེ གུ ཤི ནེ དུ ན ཁུ ལི ཧོང ཅུང ཁེ ཤུ མུ ཚོ དུ ཚོ ཡོ ན ཁུ
1: དེ གི ལེ གུ ནེ བེ ནེ ཚུ སི ཅུ གབ ཅུ ཤི བེ གེ ཡོང ཨུ ཡུན ལེན གང གུན ལེ ཨུ ཡུན ལེན གང གི ཆུ ཚོ ཐེང ཅུ དུན བེ ཚེ ཉི ཤུ ཤི ཉིན གི ང ཅུ རོ 창좀처조공조체대개용시주기균례오윤주식이 텐럽젠기 툴레마라 조경라 꾸디당데 종교로 공백이 특주일리자 댐보르 뜨급에 중고된유 균례오윤 장신하이 뇌제 벤주로 써댄다 갸기 동화다 총열 코요 레소 동화 뷰사르 튕기 뉴슈 기생다 공백 동화 공백이 띵슈 치로 동화 제 제교시 된유 균례오윤 리우자 장기 국민당 서지 우윤 행가 중앙기 첩슈데 담시에 비급 미더브진 뇌기 남아다 tūmōng jōjōng kī jōngkām jōng yōr tūyabata tūnjūrū jōjōng lāmsū tūgū cāntū tōngwa mīdab jīng nū tūnlē cēndiān chū kōngbē dā kōngbē chū cēndiān tū tōng gu wēshī sōng yu gyūnlē yā uyūn lī zhōng pīng kī kēlē kī cēndiān sātū kī chībū nībab chīrū tōngwa dā cēndiān shibshū dēgyū nībab chīrū tōngwa cēndiān sātū dā tūnlē sātū nyam jī dīngsab yōngwa dā gu dī tōng gu bā jē kī chōng gu dōng yu gyūnlē yā uyūn chēng hōng kī 망주나제중앙기 첩슈데 담시에 비급 타르귤은 부유벤주규기 디베크유족준라 구디동화다 멍시지구 칙베지두 교수동화 렌주르십슈 님베지두라 흉륜갭데 부제토베권에 규직람직 념두준규시댄규 규려윤 리쇼펑키 촉두짐주 속짐차와족준다 속짐긴진십슈 추제 토르동화다 짐주긴진기 뷰제 토베 공비라 꾸디 당데 예난게 촘다 돕진 조준 치바라 람디 치괴시 된유 율야우윤 슈샤란키 지공당 중앙기 첩슈디 담시에 비급 푹된 맞아 야기에 동하다 림바망싱 튜윤 징과 튠주루 치와 제기 맞아 갑주루 말아 경유루 주바 맞아 촘레 맞어도 멍위도베 람스 튜구 창도 동교바 제기 촌고 된유 율야우윤 허지민키 망주 열구 초배 중앙기 첩슈대 담시 배급 사다르 켜공기 시제 퉁왕 송경 남루 퇴고 창도 당대 사다르 켜공기 뷰사르 퉁기 뉴슈 공배 용바라 꾸디동 교시 등유 율야우윤 전小平기 당주 용기 니지 뉴바 뚜비 체대 두럽사르베 레저 체동기 냠용 배주 응아레 레고 체대 총습 균용에 다르게 용바라 꾸디동 교배 중고 등유 율야우윤 등수진기 사공래 개베 제주 남배 서구태 사공 튠주루 콩베기 빼든 그도 준데 미리카기 중웅다 빼데 냠지제라 구디동하다 미리카기 튠몽토 다르게 콩베 용바라 구디동급에 중고 등유 율야우윤 장관평기 협수토담 남수 아르베 퇴구창도 당대 내주베 개방께 린딘디 체대 레슈 넘버사르바 균쟁아 콩베 조주로 구디동급에 중고 등유 율야우윤 송야준기 당조경나 흉륜갭대 총결기 시림조경래 둔라 니지치바다 시림기 냠주 냠주 냠주기 냠주 직지체대 망라 협수주비에 뷰거드 편제 치루동교시 둔유 균려우윤 이준기 조경래리 균용래 방미 텐용기 초교라 꾸디 교부단대 총계다 총습기 태릅젠조 둔라 나르베 리베권에 잠디다 만조기 초외 뷰세 균제 미브라 렉수동교배 중고 둔유 균례우윤 공린지이 타이완 망주 난제 중앙기 첩슈디 담시에 비급 방미 뉴규 개용 직교르기 총라 첨부 주인디 탄용동다 바조 용동 장도 야기 판윤제라 튠주릉아 꾸디 동급에 총고 등유 개용 세주기 주시 숑바 진보 용기 최조 조조 난유
0: 디글레 공내 비외 내츠 제 니슈 신인께 제주 세주 급주시피 개용 의윤행칸 균례우윤행칸께 최조 팅주든바 비징토 최와탄 최소토 비디오 공비 균균 챈테 변조로 균투타 균쟁아 공비타 지소 균용내 야튼 용화를 꾸디동교 주시를 제디 주무 시링 제유바시 中国中央七夕局的军略委员、金融司局的主席王沪宁去组织撤走作战的外卖。

0: 宋谢家那句，空气，中共初级级别把草村，陆天习近平去苏西南会中共中央去，怎么空别去批教堂，中国那边停止编辑批评等进第十三天，让业界编辑的店铺用瓦糖，却用那边的空别周围冷不脱拒绝了各地当地，让业界编辑的读书堂，前在读书，超对街道界给人三百来百堂，中国那边停止编辑空都店铺三百十八元。 俺村电器业界他就任性的推进了扩大定时连轨把摊，送去你他就都出发了车的，北头空白了轨道动画摊，中国南北停车间了轨道东西，密信摊、土木跟牛津、老砖摊都修建，要求都几多几个些送去。王沪宁去，罗安县的车库专业别推个你，几座人路停车间，现在车内安全级别，各自推个是一片，迷茫是追去， 北头空白了各地东西过去，积极收集习近平跟南西开进老总堂拉达的第十七的北头空白了各地东会决定做堂，来跟安堂部的东京南部七八堂，出在头会跟着主办的点点，北菜头会空白了相对许多军权七八，编辑了军权军政案空白堂，几座全乡内也全用花了让地去。
1: 听着，今天吞了麻辣做砖糖，出在头会，现在人数人变，我就空白给那不啥不做怕，出在头会，几座人路冲在边角的直水做怕，忙做跟送糖，邻居，边角的糖几座空白的，却用那半面几角的小酒酒素东西，所以那天开进了面的，随着欧元政策前的，是用我的卷糖，那是我的德西糖，那里开会特别区别切怕，德国了兄弟兄弟，团结了各地东口。
0: 龙安在一千块九百八十六七八的，相对需求谈，让人吃酒没的，大街新酒谈，全面森林气候吃了动物谈，古小孙中山古大年，龙安家的出出口的话的陈述需求的没的，团结在这两天的兄弟家话，习近平的动作广播老酒谈，拉连特进吃酒的没的，西江前站大瓦杨塔做不谈，拉连德居老酒老酥同进来不吃不谈。
1: 四川人文足球小学的兄弟家伙的名店，借用四川的罗麦街雷天卡，差初步逐个写送一百十。电台节目剧，传说托，陆天李小红借用四川各区级别欧元堂，六座村的秋天留在欧元香港去主任宣发的三年小学堂。陆天小培借用四川各区级别欧元堂，几座堂成了欧元香港去主任宣发的三年小学运行。
0: 陆军陈群体借用四川各区级别军力欧元堂，欧元局河南的公社七八堂连续九个月去出去了川藏前排。王晓东给借用四川各区级别军力欧元堂新立堂重设欧元香港去主任宣判，河南没把所话马赛，欧元局托不当没把所九个月去出去了川藏中华。陆军胡成林塔彭春妮给借用四川各区级别。 欧元区国内的公社七八堂连续九个月去出去了川藏中一百十。传说通，魏晓东塔侯贵松去借用四川各区级别欧元区托不当没把的四九个月去出去了开连前一百十。组织总的川北区，中国中央四川欧元联港去重庆期末银白银电讯大热国际图，结合的电价麻辣烫，你不停车间都有货的各地当地出在体外托费，推的中国中局协会牌六千七百零一百十。
2: 나무 최진기 양단디네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디네트 단달행견의 센시버디니 중앙룸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성유리 냠자리 제시
3: 디글레군의 배변인수 제니 쇼시닌 이란 이슬람 최조 관계 최변 칼리바프 이란다 어리 삼시 제도로 민다 괴바 대토네 어리 테니 먹듭추 범위 중무 세둔체 유지 삼시 제도 테레 최점 중원이 이런기 고구 체벌의 중무식 레지 주유 어리 제도 논제 로비 아우이 체니 수신인 어리다 이런 파르기 라제 정신기 인지 추무테 다와디 던주네 라수 체교 임하다 인지 추무 수지토 체소유 지주유 닌데레 퍼기스 된기 친지부이 된다티 라주 체유 이스라엘계송부장카즈이 제니슈시닌 이스라엘마키 리바눈호주도 주배 딘자크 치딘차미시 제주유 제니슈시닌 계지초등제조기 호아르무즈초간의 치딘차시 라다르치베 십제 낭도 용자체대 추구서구도 류배 추승다 추승낭기미 치그치 책동래 개바남 제규르 튠주르기람수시르송 투잠이네 치딘차주 인시주유 제니슈시닌 어린 뉴공부장키 대신배 초주 니슈 접시 인낭 견돔 초싱 된주 튕이 화를 모두 초가 규유 받다 마주 두눔 솜 지와니라 긴진체 유지 규유
0: 디게 레코네 비웨 네츠 화를 모두 초가 두 조규 제배 네츠 레소 심바타 아고르케 된장 토르 심바 소기 규진화 뉴욕 마주 놈키 두제 총소케 인공티 세니 수시 년키 송년의 두주나 솜셰르 얼굴 둔주 차 유바타 티니 다와 솜베 다듀 춘키 추제 마슈티 히마시 에리 예제냠지 첩소 오유련 칸키 티진 쇼카키 시주 인공바타 티신 아고르 파르회 수기호 예지 쓰르키 두제 총소타 다유응을 소키 인공티 세니 수시 년키 송년의 두주나 앙세셰르 아고르 시동 차 유바타 티 니도 니슈 쟁아류 다와 죽지베 다듀네 송게 추제 마슈티 힘버시
3: 세가나모초 콘세선 규르년 류슈게 바상 함라다 렌제문두인 리젠겐 코로나겐 덴즈왕게라지
1: 메메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4: 메메 부치키 난주 르보 추기지
1: 추추디치키 난주 추주 렘바치
4: 차도 부게 지주이 무치이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체처
4: 냠조르네 저완니 냠지덴데 양천시키
1: 서초강시키 유티민남 용어치
4: 미리카키 김지야게당 퇴몽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네사당 독슈네사 여완네사 제이